이라 칭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이 주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지체로서 정말 세상을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드리는 그 바치는 그 물질로 인하여 주님의 지경이 넓어지며 또 해외 선교하시는 선교단들에게도 큰 힘이 되어서 저희들이 주님의 영광을 귀에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를 3부 예배에는 믿음의 여정으로 참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저희를 함께 마치 성지순례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여정에 함께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입니다. 예,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 생각난 김에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언제 기회가 되면 이런 믿음의 여정 시리즈처럼 이렇게 직접 저희들이 또 방문하면서 또 그런 시간들도 가질 수 있으면 또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살짝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바로 그 약속의 땅으로의 여행입니다.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괜찮으시면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양이 좀 많아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이 되는 상황에서 되는 만큼 하고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속도 내지 않고 좀 여유 있게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다갈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이어지는 이 오후 예배

0: 까지 저희를 함께 예배케 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교제케 하시며 또 말씀 안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모든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알아가고 또 그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며 성장해 가며 주의 놀라운 뜻을 함께 이루어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세기 영국에서 세계 선교에 대하여 무관심하였을 때 한 사람의 노력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구두수성공이었던 윌리엄은 작은 침례 교회의 목사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세계 선교를 위한 열정이 불탔죠.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드디어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선교는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라고 했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런 윌리엄에 대해 조롱하고 거부하였습니다. 많은 고통과 희생이 있었지만 윌리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윌리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여 열방에 이르기까지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당시에 지금과 같이 선교 기간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할지라도 윌리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자신의 부르심에 대하여 헌신하였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는 한편의 그의 설교가 영국 전역에 퍼지게 됨으로써 선교단체가 처음으로 시작되기도 하였습니다. 윌리엄은 결국 인도에 가서 첫 7년 동안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런데 오직 한 인도 사람만이 구원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그 외진 곳에 인도에 가서 정말 불철주야, 정말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7년 동안에 얻은 영혼이 몇 명? 한 명입니다. 한 명. 뿐만 아니라 수많은 질병, 죽음, 낙심되는 일들이 그 사역처에서, 그 현장에서 그냥 끝도 없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낙심치 않으며 끝까지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윌리엄은 영국을 깨워 세계로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여 복음화하라는 하나님께 쓰이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마지막에 윌리엄은 친구 선교사를 불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네는 늘 캐리 박사에 대해 말해왔네. 그러나 내가 가거든 캐리 박사에 대해 말하지 말고 캐리 박사의 하나님에 대해 말해주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윌리엄 캐리, 위대한 선교사 윌리엄 캐리. 그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친구인 또 주변에는 항상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위대한지, 윌리엄 캐리가 얼마나 정말 귀한 사역을 이뤘는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이 마지막에 이 윌리엄 캐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윌리엄 캐리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여러분 이런 도전, 이런 열정, 이런 헌신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있기 원합니다. 만약에 없다면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며 참으로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잃어버린 영혼으로 있는 분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순종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윌리엄 캐리는 이 선교사의 헌신 앞에서, 기로 앞에서 자신을 늘 발견하곤 했습니다. 선교사로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이런 장애물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냥 주저앉고 영국에 남을 것인가? 한때 윌리엄 캐리도 그런 상황과 주변 일들로 인해서 낙심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주저하기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종종 삶 가운데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곤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믿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견디며 믿음으로 살 것인가? 믿음으로 정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것인가? 믿음으로 정말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섬기고 예배할 것인가? 전도에 임할 것인가? 또 여러 가지 모양들로 어떻게 그런 기로들이 있다는 것이죠. 결단의 순간에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그리고 그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계속되는 실패가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실패, 그 넘어짐 아니면 사건 또는 어려움 그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여전히 신실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매사에 모든 일에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선택의 기록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면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영원한 삶을 믿는다라면 이 세상은 있다 곧 사라질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바로 이곳이 아니라 저 위에 천국임을 알 때 정말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목적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죽음에서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믿는다라면 이 모든 삶의 기록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선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로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잘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기로에 서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늘 그 중간 어딘가에서 머뭇거리다 이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순간에도 백성들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선택된 리더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속박에서 이끌어내었고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헤매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찰나였습니다.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려는 리더로 세워져서 들어갔었을 때 아무도 모세를 리더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누구 간데 도대체 누군데 당신이 우리를 이끄는 리더로 누가 세웠는지 심지어 모세 자신도 그런 불확신 속에서 백성들이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내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그 이름을 주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케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리더로 세우게 됨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의 종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앞에 두고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름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낳은 백성들 자녀들도 아니고 수많은 반역과 원망과 불평 속에서 정말 낮에는 구름덩이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가운데 여전히 패악한 백성들을 이끌고 40여 년 동안 그 광야 가운데 이제 바로 코앞에 두고 육신의 혈기로 불순종으로 그 앞에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리더가 죽게 되고 이제 백성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아갈 것인가. 상황은 참으로 암울하고 절망적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결정의 순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이 이런 약속을 믿음으로 주장하길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저들을 예비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저들이 들어가 밟고 누리고 그 모든 주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백성을 이끌기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러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백성을 이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모세 다음 이후에 바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다음 차세대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섬기는 종이었죠. 눈의 아들 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의해 훈련되었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제 모세를 대신하여 그 백성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모세가 죽게 되었지만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꼭 모세가 아니라 꼭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볼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이력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정말 강한 굳건한 믿음을 여지껏 나타내 보였죠. 더군다나 모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 리더로서 더 큰 믿음이 요구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압박감, 그 막중한 그런 책임이 얼마나 컸을까? 상황과 환경을 보더라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힘으로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힘을 내라,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놀라지 말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격려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나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두었습니다. 흔들릴 때마다 어쩌면 다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 미션을 이룰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믿었죠. 여호수아 1장 2절 5절에 있는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몇몇의 어떤 사람은 자신들의 세대에도 이루지 못한 이 크나큰 일을 과연 여호수아가 자신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염려했을 수도 모릅니다.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쓰인 사람이죠.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엄청난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죠. 시편 75편 6절로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나 말미암지 않고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판단자 되시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리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력,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했는가? 왜 다른 누가 아닌 그 외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리더들이 많았을 텐데 왜 유독 여호수아를 세웠을까? 그 중에서도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갈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야만 했는가? 그것은 주인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네. 첫 번째, 여호수아는 증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증명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에 있는 반석에서 물을 내신 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싸웠죠. 이 전쟁 중에서 여호수아는 순종하기를 용기를 내어 담대히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가 명령한 대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과 싸웠습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는 동안에 좌우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그렇죠? 그리고 누가 나가서 싸웠습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백성들을 이끌고 아말렉과 싸웠죠. 출애굽기 17장 8절 13절에 때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 왜 나입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아니, 그게 아니에요. 모세가 말하면 그대로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그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여호수아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믿음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말렉 족속이라 함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싸움을 상징 그림자적으로 나타냅니다. 네, 우리도 여전히 이런 영적인 전쟁에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 실질적인 전쟁이었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큰 믿음을 나타내 보였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 쓰인다. 하나님께 쓰인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그 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시험할 가치가 없는 믿음은 신뢰할 가치가 없는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빛 좋은 개살구처럼 아 믿음이 어쩌고 뭐 믿음에서 이런 믿음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믿음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라는 그 시험을 거쳐서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이죠. 시험할 가치가 없는 그야말로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보이는 모형처럼 실제로 살아있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신뢰할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믿음에는 순종이 있고 전적인 온전한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책에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어떤 우리의 믿음이 있었을 때 그 믿음을 훈련해 왔을 때 어떤 시험이 와서 그 시험을 통과하면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여러분 감동이 되고 위대하게 보이는 순간이 어떤 누군가의 업적이 대단하기 때문에 뭔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대단하다.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진짜는 뭐냐면 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에서 누구라도 정말로 포기하고 누구라도 정말로 정말 육신적으로 반응해도 정말 말할 수 없을 두 말 할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와 어떻게 이분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영적으로 반응하는가, 감동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간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와,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증명되었고, 두 번째로 종의 사람. 이 종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거의 65년, 예, 최근에 최영자 모친님 뵙고 왔는데, 예배 온라인으로 보고, 이제 교회를 못 오니까는 그간 김우세 목사님께서 가르쳤던 그런 성경 공부 노트들 이만큼 된 거를 그걸 또 복습하고 읽고 하면서 또 은혜 받으시고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표현에는 귀딱지가 않게 들었던 그러면서 하는데 저도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예. 거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등부대가지고 예. 마찬가지로 여러분 정말 귀딱지가 않게 저 표현이 맞습니까? 종종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이 말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예, 맞죠? 어? 귀에. 귀딱지가 아니라 귀에 딱지가 않게.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귀에 딱지가 않게.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종의 마음, 종의 섬김 아닙니까? 예. 종의 마음은 종의 섬김. 예. 그는 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배우기는 많이 배우고 알기는 잘 알고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지만은 진짜 종이 되는 예, servant. 더 적나라하게 말하면 원어적인 부분에서 적나라하게 말하면 노예입니다. slave입니다. 노예. 오늘날 사람들이 종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 많은 경우에 자존감이 낮은 처지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종이란 단어를 사용하실 때 그 종의 의미를 보자면 명예롭고 위대함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의 선택한 지도자를 가리켜 종이라고 말합니다. 종종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따르고 추구하는지에 따라 바로 추구하고 따르는 그것 또는 그 사람의 종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 죄를 추구하고 따르면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 물질을 따르고 추구하면 무엇의 종입니까? 물질의 종. 돈의 종.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두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누구의 무엇의 종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의 종인데 정작 중요한 것은 누구의 종이냐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옛날에 종이라 해도 왕의 종, 즉 내시들의 파워가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시 아무 힘없고 이게 아니에요. 왕의 종인 내시가 그 파워가 엄청났습니다. 예, 똑같은 종이지만 예, 왕의 종인 내시와 일반 양반의 종의 종과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종 자체인 것이 아니라 누구의 종인가가 중요한데 예, 이는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똑같은 종이라고 하지만 현대에는 영국 수상을 뭐라고 말하죠? 미니스터라고 하잖아요. 미니스터. 다시 말하면요. 뭐냐면요. 종이에요. 누구의 종입니까? 국민의 종. 그렇죠. 하나님의 종이었던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우리를 주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1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 종자, 그러니까 여 종자였는데 좀 더 놈자잖아요. 놈자. 또 심하게 말하면 종, 놈. 근데 좀 한자를 써서 종, 자. 좀 더 짧게 말하면 종. 그러니까 종,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소람을 올라가, 산으로 올라가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종, 모세의 종이었죠. 우리는 특별히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있는 동안 여호수아가 어땠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무려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뭐하고 있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지금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쳐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하루도 한 시간도 아니고 몇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잘 이야기되고 있어요? 내려오실 거예요? 언제쯤 내려올 것인데요? 전화기라도 있으면 뭔가가 있으면 메일이라도 있으면 주고받으면서 아 이때 오겠다 기다려 이렇게 되는데 그때 텔레비전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40일 동안 모세는 어딘가 올라가 있는데 그 산 준턱 어딘가에서 여호수아는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놀이동산에 가면요 옛날 어떤 유명한 놀이기구는 어떤 건 한 시간 어떤 건 두 시간 그 이상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지루합니까? 그 지루해도 한 시간이나 두 시간이 다리 아프게 기다리면 탄다는 그것 때문에 그거 기다리면서 몇 개 타려고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근데 요새는요 그렇게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요 힘들어하지 않는데 왜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 이거 예, 기다리는 동안에 이거 뭐 유튜브 보고 뭐 하고 하니까는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이 핸드폰 하나만 딱 있었으면요, 하루 이틀이 뭐예요? 40일이 뭐예요? 모든 드라마, 모든 영화, 모든 뉴스 보면서요, 전혀 괜찮아요, 모세? 괜찮아요? 천천히 와도 된다고 그렇게 기다렸을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도대체 그 중턱에서 여호수아는 뭐하고 어떻게 기다렸을까?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기다리지 못했죠. 여호수아는 산 중턱에서 끝까지 인내하며 그 자리를 지키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모세를 제대로 섬겼습니다. 왜요? 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기다려 그 자리에서 내가 올 때까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관두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일임하셨다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가정에 대해서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의 역할, 자녀로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주 대신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셨을 때 맡긴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충성, 신실함. 예. 여호수아가 어땠는지 어떤 뭐가 있었는지 얼마나 뛰어나는지 박사학위가 몇 개인지 얼마나 저게 그런 거 하나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신실함입니다. 종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리더로 세우기 전 여호수아는 종으로서 섬기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좋은 종이 되는 것인가? 여호수아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배웠죠.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그는 결코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어떤 사람의 위대함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섬기는가에 있지 않고 얼마나 그가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가에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하라고요? 종노릇하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종노릇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택되었을 때 그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여호수아는 여전히 주의 종으로 알려졌죠. 여전히 그의 타이틀은 뭐냐면요. 여호수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 누구누구의 종. 예. 어쩌면 우리는 그의 본이 되는 삶을 통해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참된 종이 되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사기 2장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처음에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눈의 아들 모세의 종. 그런데 이제 세움을 입고 누구의 종으로서? 하나님, 자신을 부르시고 세우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충실한, 신실한 종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호수아는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 위에 있으리라. 출애굽기 32장 15절 17절에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듬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예, 그는 어떠한 것인지, 지금 난리가, 밑에서 난리가 나는지, 무슨 소리 하는지, 뭐 하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았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그 자리에 신실했습니다. 인내하였습니다. 버티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무려 40일간을 기다렸죠. 그는 얼마든지 참지 못하고 불만족스럽고 좌절스러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낙심될 수도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따분하고 지루할 수도 있었고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신실하기로 마음에 작정했죠. 그리고 인내함으로 모세의 필요에 반응하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의 여정을 보게 되면 인내의 엄청난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수업을 그만두기 전에,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만두기 전에 교회에 대해 참석하는 것을 두고 두 번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득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습니다. 참자 인내하지 않습니다. 종이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신실하기를 원하시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인내는 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음으로써 모든 값을 다 받았죠. 우리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실히 기다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인내한다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열매,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예. 네 번째로 그는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지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십니다. 여호수아는 경건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자신들이 본 것을 가지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됨으로 그리고 기대감으로 돌아왔죠. 사실 그 약속의 땅은 엄청나게 좋은 땅이었어요. 예. 네. 젖과 꿀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물론, 그 젖과 꿀이 넘쳐나는 엄청나게 좋은 약속의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과 무시무시한 성과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것을 보았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안악자손과 안 된다라는 말과 여러분 현실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여전히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십니까? 상황과 환경, 사람을 봅니까? 아니면 선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실체, 실존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가 비전을 가지고 땅을 주장했던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절대 그것에 대해 시선, 마음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 마음을 강하게 6절 마음을 강하게 알아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자신이 믿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구원받은 의인은 의롭다 여기면 된 의인은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뭐라고 할 수 없어요. 뭐 해라, 뭐 어떻게 하라, 뭐 예배 와라, 뭘 섬겨라, 뭐 어떻게 하라. 자기 믿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선택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그 율법,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된 비전,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되는 이 말씀을 날마다 붙들고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주님과 매일같이 날마다 동행하는 오늘 아침 말씀처럼 주님께 굳건히 마음을 굳건히 하여 주께 붙어있고 매여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비록 엎드러져도 비록 넘어져도 그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을 그리고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여호수아 같이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믿음으로 반응하며 함께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그리고 함께 순종하고 시도함으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을 함께 보고 나누고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장 최선의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남겨진 시간 속에서 불광동 성서 침례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 남겨진 어떻게 보면 가장 말미에 가장 엑기스 가장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했을 때 여러분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는요 새롭게 건물을 지을 것이고 그 외에 수많은 열매들이 정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함께 주를 찬양하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복음의 사명을 주님 오실 때까지 이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단순히 어떤 일이 아니라 그 개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는지를 나누고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놀라운 열매와 그 놀라운 은혜의 선물들이 쏟아져 내림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믿으시고 인내하시고 버티시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역을 계속해서 함께 이뤄가기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심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듣는 귀가 있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주께 붙들림 받아 주께 이끌리고 주의 가신 길을 추구하며 따라가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그리스도인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의 삶에 참 가장 선하고 좋은 열매들이 항시 맺혀지길 원하고 또 많은 열매들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낙심되고 기진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시고 소송케 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며 참 주님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지혜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일이 상관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시고 귀한 섬김과 사랑과 예배와 그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귀한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주님 저들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믿음의 승리를 말씀으로 증거하고 찬양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함께하고 계시는 BBN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없는 방송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한다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순수하고 희석되지 아니한 복음을 전해드리기 위함이며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방송 원칙은 저희들이 방송국을 처음 세우던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켜왔으며 이 모든 것은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뜨거운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앞으로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저희 방송이 이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갈 것입니다. 늘 청취자들과 함께 가길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혹시 이 시간 성적인 범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러나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섬기고 있는 바로 그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노라. 나를 믿기만 하면 그 모든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으며 새 생명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죄와 저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어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하면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성적인 범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다시는 네가 그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도 이 시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아주 멋지게 화면을 해줬어요. 정말 힘찬 주의 어린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 가질게요.

0: 이 시간에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1: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해요.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친구들 모두 모두 이 시간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것도 다시금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들이 날마다 키가 자라고 머리가 커질수록 지혜도 커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2: 아멘.
0: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하나 물어볼게. 우리 친구들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들으면 될까?
2: 아니요.
0: 아, 그래요. 그러면 어디로 들어야 할까? 몰라.
3: 마음이요.
0: 맞았어요. 이야,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말씀으로 찾아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오시는 거 싫은 친구 손 들어봐. 우와, 아무도 없구나. 그러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드릴 텐데 하나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깨닫는 그런 시간 가져보세요.
2: 네.
4: 네.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네.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이에요. 이런 날에는 하나님께 찬양하면 좋겠죠?
0: 네.
4: 찬양은 노래로도 부르지만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치며 고백하는 찬양도 있어요. 오늘은 그렇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0: 네.
4: 제가 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2: 하나님.
4: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2: 저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요.
4: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2: 하나님만 사랑하겠어요.
4: 저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2: 저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4: 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군요. 오늘의 말씀을 잠시 읽기로 해요. 베드로 전서 2장 11절 그리고 1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볼게요.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시는군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중에 17절 말씀이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17절 말씀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아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좀 더 쉬운 말씀으로 풀어서 읽어보기로 해요. 모든 사람을 존경하라. 하나님의 가족인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왕을 존경하라. 그렇군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존경해 주기를 먼저 원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군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몸의 욕심대로 먼저 해요. 그래서 다투고 빼앗죠.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대로 먼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시거든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 먼저였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먼저, 그리고 하고 싶은 것 먼저였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기로 해요. 잘 안 된다고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함께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그를 사랑하며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자, 지금은 우리 모두 새 찬양 배우는 시간이에요. 자, 선생님, 새 찬양 배워주세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그래, 오늘 친구들이 훨씬 더 씩씩해 보이네요. 자, 우리 주님을 만날 때는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이것을 몇 번씩이나 반복을 하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목을 잡고 어디로 가면 정말 좋겠다 그러겠어요?
7: 하늘나라래요.
5: 맞았어요. 자, 그럼 오늘은 그 찬양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자, 맨 처음에 한번 오늘 내가 주님 만나 뵈면 정말 좋겠네, 정말 좋겠네. 여기 부분까지만 한번 해보겠어요.

여기에서 주님 만나 뵈면 거기에서 가사를 잘 붙여야 되겠죠? 오늘 내가 주님 만나 뵈면 이걸 빨리 해야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부분은 두 번을 반복하게 되어 있죠? 자, 처음부터 다시 두 번 반복해서 한 번 다시 하겠어요. 하나, 둘, 셋, 넷.

0: 자, 그 다음엔 조금 높아요. 예수님, 누구와 함께?
1: 나와 함께.
0: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높으니까 자신있게 내야 되겠죠? 예수님, 나와 함께, 손에 손 잡고. 여기까지 예수님, 시작.
1: 예수님, 나와 함께, 손에 손 잡고.
0: 어디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어떻게 간다고요? 걸어간다고요?
1: 올라간다
0: 그랬죠? 우리 다 예수님 만나려면 하늘나라로 가야 하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여기는 맨 앞에 부분하고 같았기 때문에 음정이 똑같아요. 자, 다시 하늘나라로 시작.
1: 하늘나라로,
0: 하늘나라로. 이렇게 끊어서 하나, 둘, 셋, 넷.
1: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겠네, 올라가겠네.
0: 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갈 자신 있죠?
1: 네.
0: 너무 작다. 올라갈 자신 있죠?
1: 네.
0: 그러면 2절 한번 해보겠어요. 오늘 내가 주님 만나 뵀네. 앞에 1절은 주님 만나 뵈면 되어 있었죠? 이번에는 만나서 어떻다고?
2: 정말 기뻐요.
0: 기쁘다 그랬잖아요. 주님 만나 뵀네.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요. 여기도 두 번. 자, 그러면 이제 2절은 앞에 두 번 이어서 하고 후렴까지 쭉 한번 해보겠어요.

0: 와, 어디로 인도하시네?
1: 황금집.
0: 황금집으로요. 저기 우리 친구 한 친구는 이렇게 율동까지 하고 있어. 황금집을 만들면서. 자, 우리 그러면 전부 다 가사인지 알겠지?
1: 네.
0: 자, 그러면 율동하면서 우리 한번 해보죠. 자, 처음부터 1절, 2절 이어서 한번 해보겠어요.

0: 근데 율동하니까 찬송 소리가 안 들려. 자, 이번에는 입으로는 찬송하고 손으로는 율동하고. 알겠죠? 자, 네. 자신 있어요?
1: 네.
0: 자, 이제 한 번씩만 부르고 마치겠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하겠어요.

0: 파리에서 쫓겨나 들판 움막에서 혼자 살고 있는 가엾은 사나이가 있었어요. 그것은 마을 사람 누구나가 다 이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이었어요. 이 사나이는 얼굴에 온통 부스럼이 나고 손이랑 발이랑 몸 전체에 퍼진 부스럼에서는 고약한 고름 냄새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더럽고 위험한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사람 곁에는 가지를 않았어요. 간혹 먹을 것을 가져다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 사람들도 음막집 앞에다 음식을 던져놓고는 뛰어서 돌아가곤 했어요. 이따금씩 이 사나이는 음막집을 나서서 비틀거리며 걸어가다가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마다 문둥이요! 문둥이가 갑니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얼른 멀리 피해 달아나면서 칫! 더러운 문둥이가 뭘 하러 또 왔담! 하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불쌍한 이 문둥이는 정말 가엾기만 했어요. 늘 손이랑 발이랑 온 전신이 쑤시고 아팠지만 어떤 의사도 그 병을 고칠 수는 없었어요. 거기다가 온 동네 사람들은 모두 이 환자를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이 마을에 가까이에 나타나셨어요. 불쌍한 이 사나이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일은 없지만 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들이랑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을 귓거리에 여러 번 들어왔어요. 아이고, 예수님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고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대요. 이런 말을 들은 이 환자는
1: 그래, 나도 예수님을 찾아가야지. 그러면 내 병도 고쳐주시겠지?
0: 이런 생각을 하고 음막집을 나와서 아픈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빨리 걸어갔어요. 가면서 사람을 만나면
1: 문둥이요! 문둥이가 갑니다!
0: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두 멀찌감치 피해 서서 불쾌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불행한 이 문둥이는 마음속으로
1: 설마 예수님까지야 나를 싫어하시지는 않겠지? 그렇지만 혹시 쫓아버리진 않을까? 안 고쳐주시겠다면 어쩌지?
0: 이런 생각을 하니까 맥이 풀어져서 더 걸어갈 힘이 없어졌어요.
1: 에이, 그대로 돌아가 음막집에 처박혀서 아프고 괴로운 생활이나 다시 계속하는 수밖에 없겠지? 아니야, 역시 한번 가봐야 해. 예수님이 고쳐주시려고만 하면 내 병쯤은 문제 없을 거야.
0: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저기를 찾아서 겨우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이 사나이는 예수님 곁으로 뛰어갔어요. 사람들은 그를 보고 깜짝 놀라 멀찌감치 비켜서며
1: 저리 비켜! 여기 뭐 들어왔어?
0: 하고 늘 성이 나서 핀잔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 남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아픈 손을 내밀면서
2: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기만 하면 저희 병은 곧 나을 수 있습니다.
0: 라고 울부짖었어요. 예수님은 이 문둥이를 쫓아버리지 않았어요. 고름이 나는 부스럼을 조금도 싫어하시지도 무서워하시지도 않고 다만 이 환자를 불쌍하게만 여기셨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까이 가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은 문둥이의 더러운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2: 네 병이 깨끗하게 되기 바란다 라고 하셨어요.
0: 말씀을 마치자마자 문둥이의 부스럼은 말끔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문둥이의 몸은 깨끗해졌어요. 그 사나이는 울면서 기뻐했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런지 몰랐어요. 예수님은 또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불행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있기 때문에 곧 그곳을 향하여 떠나야 했어요.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은 그 사나이도 돌아갔어요. 이젠 그 들녘계에 있는 움막집이 아니고 마을 가운데에 있는 깨끗한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제부터는 아무 곳에나 마음대로 갈 수도 있고
1: 문둥이요! 문둥이가 갑니다!
0: 하고 소리치고 다니지 않아도 괜찮게 되었어요. 조금 전까지도 그렇게 불행하던 이 사람이 이젠 아주 건강하고 아주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2: 친구들, 너무너무 재밌었죠?
3: 네.
2: 와,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어요?
3: 네.
2: 아멘.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외우는 시간이에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선생님 따라해보자. 베드로전서.
3: 베드로전서.
2: 2장.
3: 2장.
2: 12절 말씀.
3: 12절 말씀.
2: 따라해보세요. 자, 이번에는 남자친구만 따라해볼까? 너희 선한 일을 보고.
3: 너희 선한 일을 보고.
2: 권고하시는 날에.
3: 권고하시는 날에.
2: 하나님께.
3: 하나님께.
2: 영광을 돌리게.
3: 영광을 돌리게
2: 하려 합니다.
3: 하려 합니다.
2: 너무너무 멋있게 잘했죠? 우리 여자친구들?
4: 네.
2: 여자친구들도 잘할 수 있어요?
4: 네.
2: 좋아요. 우리 또 한번 해보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3: 너희 선한 일을 보고.
2: 권고하시는 날에.
3: 권고하시는 날에.
2: 하나님께.
3: 하나님께.
2: 영광을.
3: 영광을.
2: 돌리게 하려 합니다.
3: 돌리게 하려 합니다.
2: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우리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그쵸?
3: 네.
2: 그런데 무엇을 보고 영광을 돌린다고요? 우리의 무엇을 보고?
5: 하나님. 선한 일이야.
2: 맞았어요. 우리의 선한 일. 선한 일이 뭘까? 선한 일이 뭘까? 응, 얘기해봐.
5: 착한 일이요.
2: 맞았어요. 착한 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선한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단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선하신 분이 안 계시대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의 일을 하는 걸까?
5: 하나님.
2: 그렇지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신대요. 자, 정말 선하신 하나님 일을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까?
3: 네.
2: 그런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지요. 누가 도와주셔야 되지? 누가 도와주셔야 될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러면 우리에게 누가 도와주실까? 응, 그래.
5: 착하게요.
2: 오, 세상에. 그래.
5: 예수님이요.
2: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이 도와주시지만 구체적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굴까? 그래, 한결이?
6: 하나님.
2: 하나님. 그 하나님 세 분 중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님 세 분 중에 누굴까?
6: 성령.
2: 에이, 그래요. 이제 알아맞혔는데. 다음에는 잘 듣고 잘 알아맞히도록 하세요.
3: 네!
2: 좋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따라하자. 너희 선한 일을 보고.
3: 너희 선한 일을 보고.
2: 권고하시는 날에.
3: 권고하시는 날에.
2: 하나님께.
3: 하나님께.
2: 영광을.
3: 영광을.
2: 돌리게.
3: 돌리게.
2: 하려 합니다.
3: 하려 합니다.
2: 좋아. 선생님 안 할 거야. 선생님 이번에는 안 하고 우리 친구들만 하는 거야. 자, 시작.
3: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2: 그래요. 한번 다시 물어봐야지. 선한 분은 누구밖에 안 계시다고요?
3: 하나님.
2: 그래요. 바로 그 선하신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 찬양 시간 갖겠어요.

마이크가 너무 멀어가지고 우리 한샘이 목소리가 너무 조그맣게 들린 것 같아요. 자, 마이크에 더 가까이 와서 우리 3절만 다 같이 한번 더 해보겠어요. 그런데 누가 쫓아오나 봐. 너무 빨리 막 달아나는 것 같아. 자, 여유를 가지고 다시 한번.

0: 자, 하늘나라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는데 우리 친구들 저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하늘나라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려면 뭘 많이 해야 된다 그랬더라?
1: 기도.
0: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또 있잖아요. 뭐지? 전도. 맞아요. 전도를 많이 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절만 한번 큰소리로 예쁘게 다시 불러보겠어요. 하나, 둘.

0: 찬양에 너무너무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 이 시간 축도해 주세요.
1: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다른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를 원하는 모든 어린이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0: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안녕.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만 나눈다면 이 세상에는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지구에는 아직도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실 만큼 충분한 양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혼자만 독점하여 나눠주기를 싫어하는 욕심입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은 생명의 양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저희 BBN을 여러분의 이웃과 나눌 수만 있다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 지옥 가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저희 BBN ITL 전도카드를 이용하셔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ITL 전도카드를 신청하시는 방법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과 씨름할 때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4절에도 그런 말이 있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그런 기록이 있죠. 어느 남편이 세상을 떠난 어떤 분에게 남편의 오랜 친구로부터 이런 소식이 왔다고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분이었어요. 야곱 같은 분이었죠. 제가 지금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랬대요. 이분의 남편이 겪었던 어려움을 족정 야곱의 고난과 비교해 본 적은 없지만은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더래요. 그 남편이 살아있던 동안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했고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했기 때문이래요. 그 남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며 또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언제나 확신하지는 못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은 복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야곱의 삶은 한마디로 험난했죠.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죠. 또 집을 도망쳐 나온 야곱은 오랫동안 외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밑에서 힘들게 일을 했습니다. 그 후에 라반을 몰래 피해서 도망갔죠. 홀로 남겨진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때 창세기 3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는 하늘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를 이전에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인간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인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기 때문에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험난한 여정 내내 야곱과 함께 하셨고 또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모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모든 시련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또 용서를 받고 약속된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씨름하신 적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시련 중에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어떻게 위로가 되나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가져갑니다. 언젠가는 저희들의 문제들이 다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0: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BBN 성경 강좌 시간은 성경 각 권이 한 구절 한 구절을 풀어 말씀의 이해를 돕고 보다 깊게 연구하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성경 강좌는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복음주의 설교자 지 캠벨 모간의 대표적 강해서인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통해서 많은 은혜가 청취자에게 임하길 소망하며 그럼 요한복음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벨 몰간의 요한복음 강의입니다. 오늘은 그 20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 맞이했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동안 요한복음을 배워왔고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 들은 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에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2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이 장은 요한복음의 부록 또는 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복음서의 체계적 서술이 마쳐진 다음에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이 서술은 20장 29절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한이 왜 이 책을 서술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부수적으로는 이 책을 어떻게 서술했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시간이 지난 후인지는 모르지만은 요한은 부록을 첨가했는데 그것이 바로 21장의 내용입니다. 이 부록이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님을 우리는 곧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활의 증거들은 이전에 이미 제시되었습니다. 이 후기는 오히려 어떤 방식으로 적용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 사용한 방법으로서 그것으로 인해 분명히 드러납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가 이 이야기를 쓰는 목적을 나타내는 것보다 더욱 중요 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입부는 이 장의 어떤 내용이든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며 예수 자신이 그 제자들이 가지기를 원했던 계시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도입부의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또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여기서 동사의 형태는 능동태로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에는 그림같이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가득합니다. 우리 자신이 거기 갈릴리 바닷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부들은 그 바다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바닷가에서 그들은 어부로서의 옛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는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쓰인 헬라어는 밝게 빛난다는 뜻을 지닙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 자신을 그들에게 비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예수께서 특별히 이 작은 무리로 하여금 보게 하려 하셨던 그 어떤 것입니다. 주님은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두 번이나 똑같은 단어 나타내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주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장 전체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말입니다. 이 장을 쭉 읽어가면서 우리는 작은 무리를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전에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그들 중 몇을 만난 바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우리가 가장 먼저 접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도마도 만났었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께서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은데 기독교 교회의 진정한 힘이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익명의 군중들을 대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장을 읽어가면서 그들 모두를 접하게 되지만 그들 중 몇몇은 그리 많이 보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와 도마 그리고 나다나엘이나 다른 두 사람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과 요한을 다시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장의 가치는 시몬이나 요한의 계시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계시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주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나타내셨는데 첫째로는 교회를 대변하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그렇게 하셨고 둘째는 교회를 구성하는 개인들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과 그 무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교회에 대한 주님의 관계를 봅니다. 그 무리는 주님의 교회를 대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심지어는 열두 제자도 다 거기에 없었습니다. 일곱 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그중 다섯은 이름이 말해지고 다른 둘은 이름도 말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속에서라도 보편 교회 전체가 대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둘이나 셋 혹은 일곱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어디에 모여 있든 간에 온 교회가 그 안에 잠재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한 계시는 14절까지 계속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무리 중에 몇몇 개인들을 만나시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을 그 무리에서 떠나 따로 만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몬과 요한이었습니다. 이제 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첫 번째 단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들떠 있었습니다. 그들 뒤에는 십자가의 비극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로써 그들의 모든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이미 다락방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활과 성천 사이에 이 40일 동안 거의 불가사의할 정도로 주님께서 나타났다가 사라지시는 그런 비길 데 없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음에 어디서 주님을 보게 될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님은 문을 열지도 않고 방 안에 들어오지 않으셨던가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바닷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확신할 수가 없었기에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슬픔은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었지만 그들은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마음이 산란했습니다. 아무것도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못 참겠다. 난 뭔가를 해야 해. 난 고기나 잡으러 가겠어. 라고 말한 행동파는 다름 아닌 시몬이었습니다. 그러자 나머지들도 함께 하면서 우리도 함께 하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우리도 모두가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행동함으로써 그들의 그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상태로부터 벗어나 안정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는 게 옳았는가 옳지 않았는가는 우리에게 작은 문제로 여겨집니다. 그 문제는 제쳐두기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는 그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안절부절 못하면서 행동함으로써 안정을 얻으려고 갔지만 결국 안정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이 성공적이지 못했기에 새로운 형태의 불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제자들의 무리, 즉 주님에 대해 그 마음속에 커다란 확신을 지니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불안하고 안절부절 못하고 당황하고 있으면서 행동으로서 위안을 삼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곳에서도 계속 실망만 하고 있던 그들에게는 주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우선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데 대해서도 안절부절 못하는 데 대해서도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바로 그들의 직접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오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들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하여 실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 해변가에 나타나 서 계셨습니다. 그때 작은 고깃배는 약 100야드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 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고기 한 마리도 없는 채로 물결을 따라 떠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들은 없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요한이었습니다. 주시라 그러자 고기를 잡기 위해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는 그옷을 두른 채로 바다로 뛰어내려 주님께 이르렀습니다. 누가는 5장에서 그 전에 한번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고기잡이를 도우셨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때 그들은 분명히 고기잡이를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자기에게 부르셨고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는데도 다시 고기잡이 배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잠깐 동안 그 배를 설교단으로 사용하시고는 추수를 하라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바로 그때 시몬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를 버려두소서 나는 실패했나이다. 나는 당신을 떠날 권리가 없는데도 이렇게 고기잡이 하러 돌아왔나이다. 자 이제 다시 주님은 그들에게 그물 가득히 고기를 주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고기를 낚으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낚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었습니다. 그 전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고기잡이 하고 있다면 오늘 밤은 괴로운 밤이지만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그 속에다 부여해서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완전히 자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석탄이 아니라 수치로 피운 불이었습니다. 그러한 불은 천천히 피워집니다. 그 불을 피우는 데는 오랜 시간 동안 몸을 구부리고 입으로 불어 불을 피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숯불을 피우신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그들이 본 것입니다. 게다가 그 불 위에는 고기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때쯤에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고 있었기에 그들이 감히 누구시냐고 묻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자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무리들이 바닷가에 앉아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주님은 그들을 앉게 하시고는 종의 위치에 섰습니다. 시종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호텔에 가게 되면 종업원이 우리에게 시중을 듭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떡을 그들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고기도 그들에게 갖다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을 때까지 그들의 시중을 들어주셨습니다. 그 무리 안에 온 교회가 대변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접적인 경험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들을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시중 드는 것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첫 단계는 앞으로 나올 시몬과의 대화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던 커다란 일에 비추어 볼 때 훨씬 더 밝고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주님 자신의 인간적인 시도의 거창함이 주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직접적인 필요에서 멀어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이 소란하고 이상한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매일 부르심을 받은 일에서 실패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주님의 뜻과 그 계획은 웅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웅대하다고 해서 사람들의 필요에 대한 주님 자신의 관심에 지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우리에게는 아주 하찮게 보이는 육체적인 배고픔 같은 아주 작은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도 허탕을 쳐 피곤한 그래서 분명히 춥고 배가 고팠을 사람들을 위해 부활하신 주님은 불을 피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읽다 보면 곧 주님께서 그들 중에서 두 사람, 특히 한 사람과 대화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의 내용은 모두 분명한 사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개인은 시몬이든 요한이든 예수가 그를 대하실 때는 다른 이들, 주님의 모든 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삶의 가치는 그 삶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삶의 가치는 가까이에, 멀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것이 갖는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대조적인 모습을 본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입니다. 자연적으로 그들은 서로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초자연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것이 그들을 덮으면서 각자가 다른 일을 필요로 함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질적으로 이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베드로는 실제적인 사람으로 능동적이고 진지하고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관조적인 사람으로 언제나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언제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들은 다른 하나가 없이는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초자연적인 영역에서 발견하게 되어야 비로소 서로 잘 지낼 수 있는 법입니다. 곧 우리는 베드로가 요한에 대하여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실제적인 행동파인 시몬은 요한에 대해서 사실상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항상 꿈을 꾸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갖게 하자 그들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시인의 기질을 가진 자와 실제적인 인간이 서로를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만일 실제적인 인간이 꿈을 꾸는 시인과 함께하지 못한다면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스스로를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실제적인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그는 한숨을 쉬면서 지낼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시몬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취하신 입장은 무엇입니까? 곧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 내 양, 내 양. 이 구절에서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돌아가 보면

0: 공적 사역을 하시던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자기 제자들과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자, 선한 목자입니다. 그날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 아침에 주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은 목자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들에 대해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는 그 마음을 해석해내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그는 예수께서 인간을 어떻게 보시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제 주님은 호숫가에 서서 온 세상의 모든 시대의 인류를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내 것, 내 양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견지에서 주님은 시몬을 대하고 계셨습니다. 이 소유대명사 내 것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은 시몬에게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는 무리들 중에 하나로서 모두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은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즉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제 주님은 시몬에게 그의 할 일이 그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친다는 것이 언제나 꽃이 핀 들판을 가로질러 거닐며 잔잔한 물가를 거니는 부드럽고 달콤한 목가적인 직업은 아닙니다. 때로 그것은 양떼를 떠나 황량하고 거친 산과들을 헤매며 늑대와 싸우고 어린 양을 구하기 위해 늑대에게 물리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은 그때 드러납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네가 내게 헌신하겠느냐, 헌신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는 감정적인 것 이상의 말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헌신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몬은 감히 주님께서 사용하신 단어의 차원까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신은 순전히 감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내게 헌신했느냐? 그리고 그도 다시 그 높이까지 이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한없는 은총으로 주님은 시몬의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는데 시몬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낮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말을 사용해서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때 어린 양을 먹일 그리고 양을 칠 자격은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랑은 절대적으로 헌신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서 우리 주님은 시몬에게 그의 개인적인 장례사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그가 젊을 때에는 스스로 허리띠를 메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젊은 시몬의 초상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런 류의 젊은이를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 의지에 따라 행동하고 독립적이며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할 줄 아는 그런 이였습니다. 주님은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의 모습을 묘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그의 내면에서 어떤 변화가 있게 될 것인지를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는 그는 아주 다른 사람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중심적도 자기만족적도 아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는 팔을 벌리고 다른 이들이 그에게 띠를 띄우게 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그로서는 당연히 자기를 원하지 않는 곳으로 그를 데려갈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예수께서는 무한하신 자비하심으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에 그와는 반대로 이후로는 십자가가 그의 삶의 원칙이 될 것이다. 주님은 또 시몬이 그 원칙에 충실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 시점에서 요한은 다음과 같은 말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름으로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의미와 그 가치를 강조해놓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은 그렇게 언급한 다음에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나와 함께 여행하자입니다. 물론 실제 대화에서는 이 말들이 주님께서 시몬의 죽음의 방식에 대해서 하신 말씀과 바로 연결되어 행해졌습니다. 주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시몬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신 다음에 그게 필요한 한 가지 자격, 즉 주님께 대한 절대적인 헌신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우리는 거의 시몬의 다음과 같은 대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을 맡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자 자비로 가득 찬 예수님의 말씀이 뒤를 따릅니다. 주님은 시몬의 천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끝까지 계획된 바에 순종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와 함께 여행하자는 명령은 베드로에게 주님도 십자가로 나가셨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곧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날 그 저녁 다락방에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의 본성과 경험 세계에 있어서는 참된 그리고 주님의 권위와 주님의 방법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세 시몬의 연약함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은 곧 날카로운 어조로 그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다른 말로 한다면 내 일에나 신경 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안달함으로 해서 내 영혼의 상태를 망치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런 관련하에서 나와 함께 여행하자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여행해서 십자가로 향한 삶을 살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함께 여행하여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안달하려는 그 잘못된 모습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신비스럽고 또 고귀한 말씀이었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요한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모든 증거점은 우리 주님께서 자기 사람들 각자를 따로 대하신다는 사실이었고 다른 이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대하시며 다른 이들은 그에 대해 물을 권리도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뚜렷하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호튼 박사는 자신의 시에서 요한의 마음을 그의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나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자비하신 예언의 말씀을 언제나 그 말씀이 내 귓가를 맴돌았고 나는 그것을 여러 세대의 후손에게 표적으로 전해주었지. 주님은 어떤 생각을 불어넣으셨네. 아마도 나는 주님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을지 모른다고. 그리고 환영의 말을 들으면서 나는 희미하게 빛나는 좁은 길을 보았지. 그 길을 따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였네. 주님은 내가 죽지 않으리라 하셨네. 아니 오히려 주님은 죽으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고 나도 그렇게 할 것이네. 주님은 내가 죽게 되기 전에 택하신 그의 교회를 모으시려 돌아오리라 말씀하지 않으셨네. 주님의 말뜻을 나는 모른다네. 하지만 내가 아는 것은 주님 오시기까지 내가 여기 머물러 있으리라는 것이지. 그분이 아주 가까이 계시니까 이미 신랑과 신부는 하나가 되었네. 영생이, 천국이 지금 여기에 있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아름다운 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 함께 하시면서 목자의 마음으로 모든 일상적인 것들을 그 지고한 구원의 사역 속으로 돌려놓으심으로서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캠벨 물관의 요한복음 강의 그 마지막 시간 함께 하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고 또 받으신 바 은혜대로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지 캠벨 모간의 요한복음 강해를 청취하셨습니다. 지속적으로 요한복음을 공부하기 원하시면 BBN 무료 성경대학에 등록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의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 korean@bbnmedia.org로 연락 바랍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내가 처음으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에 내가 느꼈던 기쁨은 형언할 수가 없다. 나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쾌락을 맛보았다. 그러나 한 영혼을 구하는 기쁨은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다. 복음 전도자였던 찰스 스터드가 그의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위의 글과 같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기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ITL 카드 신청하기란을 클릭하셔서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건네주는 ITL 카드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토마스 아켄피스는 별들의 움직이는 길을 알면서도 자기 영혼의 살길을 등한시하는 교만한 지식인보다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농부가 훨씬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아는 농부가 그 어떤 것들보다도 귀하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물질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내 능력을 믿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말이나 이론이 아닌 삶으로 직접 보여주신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모습인데요. 가시면류관을 쓰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며 숨가쁜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모습이었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현재 여러분이 사랑해야 할 대상에게 다가가고 계십니까? 오른손에는 복음을 들고 왼손에는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현대인들의 시대 정신을 가리켜서 다원주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절대적인 진리가 없고 또 절대적인 가치도 없는, 그래서 각자 저마다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진리라고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늘 그래왔지만은 유일하신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는 구원이 없나니 이는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구원의 길을 찾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십니까? 우리들을 향해 순풍을 불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이 힘이 듭니까? 큰 물결이 일어나서 쉬지 못할 때에 풍랑을 불어주셔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순풍이든지 역풍이든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알맞는 바람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일곱 번째 이야기 군중을 치유하다.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최혜심.

더 스토리 위스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성경의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사건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 중에서 오늘 읽을 부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군중들을 섬기는 와중에 일어났던 수많은 치유의 기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이라고 부르는 편지를 배달했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인 도비아가 오늘의 이야기를 전해줄 것입니다. 도비아는 15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만났고 그 후로 30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며 주님을 열성적으로 섬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 30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도비아가 들려줄 초대교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아, 정말.
1: 아이고, 예.
0: 자, 그렇습니다.
2: 어서 오게나, 가이어스, 도비야. 자네들도 저 소리가 들리는가? 노가의 편지를 읽기 위해 모인 사람들 소리 말일세. 편지의 내용이 흥미로운데다가 자네들이 직접 와서 설명을 해주니 우리 집을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네. 더 큰 장소를 물색해보든지 모임을 더 자주 가져야겠어. 굶주린 영혼들이 이렇게 많다니. 자네들이 서 있을 자리도 없을 정도일세.
3: 우리가 가는 곳마다 늘 이랬지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구원에 늘 목말라 있었습니다.
4: 예수님의 말씀은 국가, 도시, 국적을 초월하지. 영적으로 굶주리고 헐벗은 사람들은 희망, 평화, 구원을 꿈꾼다네.
2: 이보게, 도비야. 내가 오늘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특별히 자네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더군. 오늘 밤 모임은 자네가 이끌어주지 않겠나?
3: 아, 예, 그러죠. 가이어스도 내게 경험담을 얘기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오늘 읽을 누가의 편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도록 말이죠.
4: 오늘 새로운 사람들은 도비의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을 걸세.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것이 예수님이 유대인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그분의 말씀과 기적을 쉽게 이해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네. 하지만 도비야만 봐도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 예수님의 초대를 받아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인종, 문화, 고향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일세.
3: 아, 나가서 군중들을 만나보기 전에 저를 위해 함께 기도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2: 물론 해주고 말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살아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제 친구 누가가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도비야 형제와 가이어스 형제를 보내주시어 훌륭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도비야가 오늘 그의 이야기를 나눌 때 아버지의 축복과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어서 배고프고 굶주린 영혼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게 하시옵소서.
4: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당신을 찾는 이에게 상을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참석한 모든 이들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비야 형제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이 영광되기를 바라오며 오늘 밤 많은 영혼이 그분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 자, 어서 나가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네.

0: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에, 앉으실 자리가 비좁은 점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에,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번 읽던 누가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비야 형제께서 간증을 해 주실 테니 다들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의 편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감사합니다, 데오빌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가이어스와 저를 잘 모르실 텐데도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저희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신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실 저희 가족도 유대인 집안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저희 집안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들은 모두 도둑, 살인범, 불황자였고 사회로부터 경의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인들과 어울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이야기라든가 자신의 창조물들과 교제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강도짓을 하다가 돌아가셨고 그 후 삼촌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족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고 저를 시켜 사악한 짓과 폭력을 일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강도짓을 하던 중에 발목뼈가 부러졌고 가족들은 그런 저를 가차없이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저의 인생에 들어오셨습니다. 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당시 제게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었고 그저 절름발이 거지, 지명수배범, 저주받은 인간으로 살아갈 생각으로 앞길이 막막했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몸을 치유해 주셨으며 제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주셨습니다. 어린 제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을 말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 제 친구 가이어스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 가이어스는 로마의 군인이었지요. 저희 둘은 예수님께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법을 말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께서 아픈 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라자루스라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몇몇 지도자들이 그렇게 자상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던 주님으로부터 군중들을 멀어지게 하는 모습을 힘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것이지만 무덤에 머물지는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두 사람을 보십시오. 한 사람은 한때 로마의 군인이었으며 돌과 나무와 쇠덩이로 된 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유대인 강도의 자식으로 교회 근처에 간 적도 없었죠. 하지만 저희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모습을 직접 보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40일 후 그분께서 구름을 지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가시는 것을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어스나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었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뜻도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저희는 예수님이 떠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그분의 일을 이어갈 엄두가 나지 않았었죠.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구원의 메시지와 치유의 업적, 그리고 속죄의 사랑이 마치 들불처럼 온 세상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이어스, 누가의 편지를 계속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2: 고맙네, 도비야. 기꺼이 그러도록 하겠네. 사람들 사이에서 수많은 기적과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네. 사람들은 성전 안쪽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서 모였었는데 점점 사람들의 수가 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네.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길 바라는 마음에 병든 친구, 가족들을 데려와 길 위에 눕혔다네. 예루살렘 방방곡곡에서 병든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모두들 치유를 받았다네.

0: 안녕하십니까, 친구들이요. 잠시만 여기 주목해 주시겠습니까?
1: 예.
0: 우선 어젯밤 돌아온 아리마대의 요셉 형제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자비로운 덕택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 경배와 기도를 드리고 봉사를 위한 교육을 할 수 있었습니다. 어젯밤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제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이곳에 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 안에서만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저 벽을 넘어 밖으로 나가서 말씀을 전파해야 합니다. 저희는 오늘 당장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집회를 가졌던 성전으로 돌아갑시다.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 솔로몬 행각까지 가는 길에 동참해 주십시오. 자, 앞으로 반 시간 후에 출발하겠습니다.

친구들을 데려와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지나가는 길에 그들을 눕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안드레는 종종 병든 자들 앞에 멈춰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면 아픈 사람들은 그 즉시 치유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베드로의 그림자가 한 절름발이 청년 위를 지나자마자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함께 성전까지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매일마다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났죠. 예루살렘 곳곳에서 병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이들의 병은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0: 네, 들어오십시오. 오, 도비야. 어서 오게.
1: 예. 저, 베드로. 늦은 시간이라 피곤하시겠지만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요새 일어나는 일들이 통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0: 안개 형제야. 그래, 대체 무엇이 그렇게 궁금하다는 건가?
1: 저, 아시다시피 저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교회는 구경도 못 해봤고 모세의 계명이라든지 메시아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죠.
0: 그랬었지.
1: 그러던 어느 날 선한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주더군요. 예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분께서 저를 찾으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낫게 하시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0: 그래,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그런데 대체 궁금한 게 뭔가, 도비야?
1: 예수님께 나음을 얻은 뒤 전 그분을 몇 달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이제는 베드로께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계셨던 세 달 동안 치유한 사람보다 베드로께서 지난 한 달 동안 치유한 사람이 아마 훨씬 많을 겁니다. 베드로요, 당신도 혹시 메시아인가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0: 이보게, 도비야,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둘 것이 있네. 난 메시아도 아니고 구세주도 아닐세. 자네가 보고 있는 기적들은 나의 힘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네. 절름발이가 걷게 된 것이나 장님이 눈을 뜬 것, 그리고 병든 자가 나은 것과 귀신 들린 자가 자유롭게 된 것은 모두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아픈 이들의 믿음이 간절했기 때문일세. 내 말을 명심하게. 난 단지 사람일 뿐이야.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난 그저 한 사람의 어부에 불과했지. 그 후로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지켜보았다네. 사랑을 실천하시며 어린이들을 불러 모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난 예수님의 말씀과 의미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생각했었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에게 위협을 당하실 때 내가 대신 죽겠노라고 소리치기도 했었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배신당하시던 그날 밤 난 창피하게도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다네.
1: 실은 가이어스와 저도 멀리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침묵을 지켰으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0: 하지만 자네가 예수님과 보낸 시간은 겨우 석 달이었지 않나. 난 무려 3년씩이나 그분과 함께한 사람일세. 그런 자네에게는 그날의 모든 일이 너무 낯설었을 것이야. 그러니 확신을 갖지 못하고 숨어 있었던 건 너무 당연한 일이네. 하지만 난 변명의 여지가 없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0: 큰 소리를 쳐놓고 한소녀가 손가락으로 날 가리켰을 때 난 겁쟁이가 돼버렸네. 자, 지금부터 해줄 이야기는 사실 나도 여전히 배우고 있는 부분일세. 예수님의 크고도 깊은 사랑은 내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다시 그분의 제자로 받아들이셨지. 그리고 당신의 사랑과 용서를 세상에 전파하라는 임무를 맡기셨네.
1: 아직도 그 마지막 날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산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셨던 날 말입니다. 저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곧 성령을 보내시어 저희를 진실로 인도하시고 온 세상에 그분의 일을 퍼뜨릴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고 하셨죠.
0: 내 대답이 만족스러웠는지 모르겠네, 도비야.
1: 충분한 대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앞으로 더욱 많은 의문이 생길 테지만 그때마다 내가 자네 곁에 있지는 못할 걸세. 하지만 자네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구한다면 성령께서 자네를 진실로 인도해 주실 것이네. 아, 비밀을 하나 알려주지, 도비야. 나도 늘 의문 가운데 살고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만은 확신하고 있다네. 하나님의 성령은 진실을 드러내시며 그 진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사명에 다 있다는 것일세. 자네는 아직 젊다네, 도비야. 자네 같은 젊은이들이 할 일은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일세.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너희는 내가 한 일을 보았으며 나보다 훨씬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난 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도비야, 자신감을 갖게. 하지만 언제나 겸손하길 바라네. 모든 의문에 대해서 무리하게 답을 얻으려고 하지는 말게. 지혜가 부족할 때는 성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어려움을 극복할 믿음을 주신다네.

저는 초대교회 시절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베드로는 통솔력, 설교, 치유의 세 가지 은사를 받았지요. 그의 동생인 안드레는 봉사와 조직 운영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요한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지혜를 소유했던 스승이었죠. 마태는 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신자들 모두 마찬가지로 은사를 받았죠. 예를 들자면 바나바는 위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은사를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말했던 대로 저는 그동안 수많은 의문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얻게 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선택하신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 오신 신자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참된 진리를 배우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정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지만 과거의 잘못이나 실패한 기억 때문에 괴로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끄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던 도비아의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자신만의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여러분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비로우신 용서를 받아들이며 주님께 순종한다면 베드로와 도비아처럼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실 것이며 그분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영적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한다면 그분은 주실 것입니다. 마음과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화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의 뜻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성령의 평안, 권세, 그리고 지혜는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하는 분이 계십니까? 당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죄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당하도록 보내신 사실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0: 주일 드라마 초대교회 시리즈 일곱 번째 이야기 군중을 치유하다. 출연 서령범, 김종환, 박영재, 장민혁. 번역 구성 이주미, 연출 최혜심이었습니다. 주일 드라마는 Christ to the World Ministry 협찬입니다.
1: 다시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요즘 힘든 상황이나 困경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럴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비방하거나 혹은 안가품하던지 아니면 절망 속에 갇혀 두려움으로 웅크린 채 문제에서 스스로 벗어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 4장의 목숨을 위협하는 폭풍 속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었던 예수님께 피했던 제자들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주님이 당장 우리를 벗어나게 하지 않을지도 몰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삶의 폭풍 속에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삶을 위협하는 인생의 폭풍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주님을 찾음으로 평안을 갖게 되는 비비앤 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로마서 10장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며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열매를 맺게 되는지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받게 된 것은 바로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군가를 통해 천국 복음을 전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BBN에서 전도용으로 제작한 ITL 카드를 신청하십시오. 이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방송을 소개하신다면 당신은 방송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리차드 백스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고대하고 이 세상보다는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이 세상에서 사는 것 외에는 더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다만 지상 낙원을 소망하고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은 선택할 여지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세상에 같이 호흡하며 같이 발을 이 땅에 붙이며 살아가는데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이렇게 틀릴 수가 있습니까? 바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그들의 눈이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멋진 삶으로 변환되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한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가 내 삶의 가장 우선이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아멘이라고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신앙과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 나는 나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하나님의 자녀인가?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상업성이 전혀 없는 방송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단 한순간도 방송 시간대를 판매하거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광고 방송을 허용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께 오직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복음을 전하고 아울러 단 한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찬양과 말씀의 전달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적인 후원 때문이었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방송 선교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저희 웹사이트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가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분명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련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반년을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이 7월 첫 주를 맞아서 맥주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나온 살아온 반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볼 때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우리가 헤아려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욱 성령에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06번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드릴 때 신윤호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첫 주일 아침 다시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 부족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을 지나오는 이 자리에서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지난 6달 동안에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건강과 가정, 일터와 이 공동체를 지켜주신 주님, 그 신실하심에 온 마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날이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홀로 더위를 견디시는 어르신들, 냉방도 여의치 않은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이웃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 안에서 시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붙들 주제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기 쉬운 우리지만 이 한 달을 통해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기를 원합니다.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간구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EM 청년부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모여드는 청년들의 얼굴 속에서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의 뜻을 봅니다. 이 땅에서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시대에 청년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부흥의 불씨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청년들에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그들의 삶과 신앙이 이 땅에서 단단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땅으로 나가는 그 발걸음을 위해 주님 친히 앞서 가시고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팀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이 선교가 파송하는 우리 교회 모두에게도 믿음을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벽과 공간이 새로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공간 안에 모이는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것임을 잘 압니다. 리모델링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며 새롭게 단장될 이 예배당이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재정과 계획하는 섬기는 손길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의 첫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고 남은 한 해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의 찬양과 반주, 그리고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안내자리에서, 방송실에서, 주방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섬김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쌓이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크고 작은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7월이 믿음으로 마무리되고 예배를 마치고 이 문을 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한 믿음이 가득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로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라.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라. 주께서 대가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짓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서는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되는 것과 저녁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배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매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맥추감사절을 맞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

뜻 안에 은혜로 가득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예, 지난주 우리는 평안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살펴봤죠.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어떤 기쁜 소식이 들려도 나는 기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심으로 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일이자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난달 우리가 나눈 기쁨과 또 오늘의 감사가 따로 떨어질 수는 없는 것이죠. 이 둘은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라는 한 뿌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인데요. 진정 감사가 있어야 또 기쁨이 있고, 기쁨이 있는 자만이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맥주감사절을 맞아서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로 감사드림으로 기쁨도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지난 반년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은 똑같은 것을 받고도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며 근심하는데요. 무엇이 여러분 그 차이를 만들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감사인 것이죠. 감사하는 사람의 눈에는 받은 은혜가 보이지만, 그러나 불평하는 사람 눈에는 없는 것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진정 감사를 통해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맥주감사절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데요. 구약의 맥추절 곧 칠칠절에서 비롯되었죠.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했는데요. 이 절기는 봄에 곡식을 거두며 그 첫 열매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절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해의 첫 절반을 거두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이 맥주 감사절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이를 통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또한 이제 남은 반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까? 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예배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런 간절한 마음 없이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시편 65편은 다윗이 지은 추수감사의 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구약학자 데렉 키드너는 이 시편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65편은 은혜의 동심원과 같다. 그 중심에는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원이 점점 넓어져 마침내 온 땅과 들판과 골짜기까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으로 가득 채워진다. 본문을 참 잘 분석하고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세 가지 영역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1절로부터 4절까지 영혼을 구원하시는 은혜라는 것이고, 둘째는 5절로부터 8절까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9절로 13절에서 땅을 풍요롭게 하는 은혜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세 가지 은혜를 따라서 함께 감사하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입니다. 본문을 보면 다윗이 감사의 노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추수가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다윗이 가장 먼저 감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라는 것이죠. 다윗은 추수의 풍요를 노래하기 이전에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참된 감사의 순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감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흔히들 먼저 감사할 때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렇게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것, 그런 것들만 먼저 감사하려고 하는데,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겠습니까?
먼저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모든 은혜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여러분이 또한 삶에서 누리는 모든 은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것을 기억함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먼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그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4절은 또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의 은혜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시고 야 너희 그냥 내가 죄 사해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 뜰에 살게 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로 교회로 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까지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함으로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자체가 놀라운 은혜의 증거라는 것이죠. 놀라운 축복의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주의 전에 나오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이것을 인간의 열심으로만 보지 않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정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날마다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메시아의 더 많은 성도들이 이 놀라운 복을 받아서 그래서 항상 주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고 싶어야지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나오고 싶은 마음도 누가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온 세상을 붙드시는 은혜인데요. 5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시선을 넓혀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먼저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또 6절로 7절을 보면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했는데요. 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이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막연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분명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사를 만물을 모든 것을 모든 역사를 아주 구체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역사 여러분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까지도 그분이 다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보며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세상이 우연이나 혼돈에 맡겨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아무리 세상이 전쟁과 기근과 온갖 재난으로 흉흉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정 평안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7절을 보면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유를 진정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얼마든지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이러한 하나님 안에만 있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자꾸 딴 데가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생각이 어디 있는지.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왜 자꾸 딴 데가 있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감사는 좋은 날씨의 꽃이 아니다. 감사는 폭풍 속에서도 뿌리를 내리는 나무다. 환경이 잔잔할 때 부르는 노래는 누구나 부르지만 어둠 속에서 부르는 찬송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폭풍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감사는 결코 환경이 좋을 때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도리어 그 폭풍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노래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이 더 거칠고 어둘수록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수록 감사하는 그것이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감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이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또한 내 모든 삶도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꼭 신뢰하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감사해야 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심으로 더욱 감사할 수 있는 맥주절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왜 맥주절을 만드셨을까요? 인생에는 생이 있고 사가 있고 화가 있고 복이 있잖아요. 좋은 일도 있지만 좋지 않을 일도 있어요. 여러분이 반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해에는 좋은 반년이 있을 것이고 어떤 해에는 참 이렇게 흉작과 같은 그리고 또 삶이 너무 어려운 반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매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지 않을 때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감사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왜요? 하나님은 그때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니 그때에는 더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땅을 풍요롭게 채우시는 은혜인데요. 9절로 13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시편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수의 찬가를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마지막으로 비로소 여기서 추수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거 한절 한절을 읽어보면요. 얼마나 이것이 섬세하고 풍성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지 이거를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꼼꼼히 살펴볼 수는 없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저는 시편 65편을 묵상하면서 전에부터 이 말씀이 얼마나 정말로 귀한 말씀인지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집에 가서 이 말씀을 한절 한절 그 말씀의 한 구절 구절을 곱씹어서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담겨져 있는지 반드시 깨달을 것입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물론 당시의 문화는 농경문화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땅도 하나님이 돌보셔야 되는 것이고 물도 하나님이 주셔야 풍성한 곡식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업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그래도 적은 것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자녀도 여러분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적은 일까지도 하나하나 소소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또 1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어떤 모습입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이 농부가 되셔서 농사를 지으시는 모습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농사를 지으실 수 있는가? 그러나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산업은 우리의 기업은 우리가 일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진정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업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기업의 일꾼도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의 일터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인데요. 필요한 물과 담비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 모든 공급하시는 은혜의 통로까지 일항을 평평하게 하시며 이런 표현들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공통로까지도 다 일마다 때마다
막히면 다 뚫어주시고 거치는 것이 있으면 다 뽑아주시고 그래서 다듬어 주심으로 우리를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이 평안할 것 같지만 살다 보면 얼마나 거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고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그 축복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11절을 또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먼저 한 해를 관시우신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구약학자 알렉산더 맥클레런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 해 매 순간 위에 보석처럼 박혀있다. 우리가 그것을 감사로 헤아릴 때 비로소 그 한 해는 멸관이 되어 빛난다. 여러분의 반년을 돌아볼 때에 여러분의 반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박혀있는 것이 보입니까? 이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것을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보석처럼 박혀있더라는 겁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어두운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그것이 박혀갖고는 반짝반짝 빛나면서 내 삶을 더 가치있게 만들고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고난의 길을 걸어왔는데 나는 분명히 흉년의 길을 걸어온 것 같은데 근데 그 은혜가 내 삶을 빛나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냐? 그것은 주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리셨다. 여기 기름방울이라고 말했는데요. 기름은 뭡니까? 고대의 기름방울은 손님을 환대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풍요, 기쁨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어떤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특별의 은혜라 하지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풍요와 기쁨의 기름을 우리의 기업을 일굴 때마다 우리에게 뿌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그 한 건에 또 역사하시고 이것에 또 역사하시고 저것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기름 아이디어가 갖고 뭐가 맡길 때 거기서 또 역사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그렇게 베풀어 주셔가지고 우리는 모든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은 우리의 골짜기도 풍성한 열매를 맺히고 덮이고 그리고 우리도 다 즐거이 외치며 노래한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린 그 결과로 즐거움, 외침, 노래, 기쁨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맥주절을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서 이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를 왜 중간에도 하고 마지막에도 하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은혜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달아 알라. 그리고 감사하라. 감사할 때 하나님 또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맞아서 정말로 다시 한번 여러분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형편에 내리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녕 헤아려 알아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는데요. 기쁨은 감사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감사가 씨앗이라면 기쁨은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면 기쁨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회복하면 기쁨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작가 G.K. 체스터턴은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는 행복의 가장 높은 형태이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 부유한 사람이며 가장 큰 선물은 그것을 선물로 알아보는 눈이다. 눈이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걸 깨닫는 그것이, 그래서 감사하는 그것이 행복의 가장 큰 높은 형태이고 그가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내가 마땅히 누릴 것을 누리는 거야.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그거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물을 선물로 알아볼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만이 마음이 부유한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감사는 우리의 소유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눈을 바꾸는 것인데요. 그러나 여러분, 소유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거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귀한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감사절기를 앞두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도 망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연히 펜을 들어서 그래도 뭐 감사할 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좀 어떻게 힐링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글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감사를 적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 적었는데, 그러나 하나씩 적다 보니까 어느새 종이 전체가 가득 차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그는 깨달았다는 것인데요. 나는 모든 것을 잃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여전히 부유한 자였구나. 우리가 어떤 정말 절망적인 일을 만나면요, 마음이 다 무너지고 삶이 다 무너진 것 같고,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제 나는 끝장이다. 그런데요,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보기 시작하면요, 하나하나씩 아직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많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많구나, 하나하나 이렇게 헤아리다 보면 그런 어떤 감사가 나오고, 그 감사를 통해서 마음이 힐링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삼중장애인이었던 헬렌 켈러는 이런 말합니다. 나는 눈과 귀를 잃었지만 마음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동안 나는 잃어버린 것을 셀 시간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을 세어보는 동안 나는 잃어버린 것을 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언어 장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는가? 그는 없는 것을 세지 않고 가진 것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 없는 것. 우리는 자꾸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니까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니까 절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나 가진 것 한번 세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내 삶에 베푸신 많은 소소한 은혜,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부모님, 믿음의 동역자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이 교회,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는 그 많은 것들, 그걸 정말로 발견하니까, 그러니까 그는 늘 기뻐하며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을 통해서 여러분,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미 하나님 주신, 이미 여러분이 그래서 가진 그 복을 참으로 헤아려서, 그래서 하나하나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맥주절의 감사는 농사가 다 끝난 다음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추수의 가장 처음껏,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떼어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이후로 계속해서 추수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감사는요, 계산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년에 얼마를 벌었으니까 이런 감사가 아닙니다. 먼저 떼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삶의 기쁨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진짜 신앙은 무엇을 먼저 드리느냐, 이것에 달려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드리느냐, 아니면 쓰고 남은 것을 드리느냐, 그것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가치가 분명하게 판가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를 계산해서 드리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항상 먼저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떼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왜는 나 맨날 나한테는 은혜 찌꺼기만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그 우리 삶에 누리는 축복은 우리 행한 대로 갚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사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죄사함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한 알에 밀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예, 오늘 우리는 단지 물질과 건강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먼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진정 우리의 감사는 마르지 않고 그 감사 후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늘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진정 예수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를 하나하나 다 헤아려 감사하심으로 하나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또 여러분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남은 반년에도 놀라운 은혜와 복을 더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오늘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참된 감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를 정말 헤아릴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감사가 절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은혜, 내 삶에 베푸신 모든 소소한 은혜들 돌아보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물질만 바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적인 감사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얼마를 뚝 떼어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이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정말로 매 순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 맥주절을 맞아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감사 없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뻐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님의 우리를 구속하신 그 죄사함의 은혜 오늘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함이 있게 하시고 그러므로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마음에 더욱 넘쳐나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또 결단이 있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예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입교인이나 세례교인만 받을 수가 있고요. 또 그래도 불구하고 흠이 있고 준비가 되지 않았다 생각하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떡을 받으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주님의 찢기신 살을 기억하며 이 떡을 대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찢기신 몸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이 떡을 대합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현신을 결단하며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이 잔을 받으며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합니다. 피는 생명인데 피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어찌 그 귀하신 몸이 그렇게 찢기시고 피 흘리심으로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단 말입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이 피가 우리 몸에도 흐르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도 연약하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 신령한 결단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힘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능력의 이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상 가운데 전파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4: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5: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시편 81편에서 87편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말씀입니다.
4: 81편 우리 능력되신 하나님께 높이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월삭과 월망과 우리의 절일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네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네 성의 은은한 곳에서 네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 마음에 강탁한 대로 버려두어 그 임의대로 행계하였도다.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저희 원수를 제어하며 내 손을 돌려 저희 대적을 치리니 여호와를 한하는 자는 저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저희 시대는 영원히 계속하리라.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희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굴로 너를 만족해 하리라 하셨도다.
6: 82편 하나님이 하나님의 회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시되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범인같이 죽으며 방백의 하나같이 없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이 되겠음이니이다.
4: 83편 하나님이여 침묵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지 말고 고요지 마소서. 대저주의 원수가 원하하며 주를 한하는 자가 머리를 들었나이다. 저희가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의 숨긴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저희를 끊어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저희가 일심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언약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가린이며 그발과 안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거민이요 앗수르도 저희와 연합하여 롯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저희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의 거름이 되었나이다. 저희 귀인으로 오렙과 스엡같게 하시며 저희 모든 방백으로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굴러가는 검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초계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화염같이 주의 광풍으로 저희를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저희를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수치로 저희 얼굴에 가득게 하사 저희로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저희로 수치를 당하여 영혼이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케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6: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것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4: 85편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발분하시겠나이까.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들으리니 대저 그 백성, 그 성도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저희는 다시 망령된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이에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하리이다.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하감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 행하며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으리로다.
6: 86편. 여호와여, 나는 곤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사와 같음도 없나이다.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대저 주는 광대하사 기사를 행하시오니 주만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은총의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저희가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심이니이다.
4: 87편. 그 기지가 성산에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내가 라합과 바벨론을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수여, 이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군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5: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시편 81편에서 87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번쩍이는 것을 금으로, 또 웃는 것을 기쁨으로, 단순한 감동을 신앙으로 오해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겉만 보고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값있고 가장 참된 것은 잘 드러나지 않으며 혹은 아무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할 줄 아는 판단과 기준을 확실히 갖추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일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구별할 줄 아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요한복음으로 모시겠어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롯이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유다는 여기서서 이런 일들을 말하시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좀 놀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왜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것들을 세상에 드러내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왜 당신은 세상을 잊으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최초의 설교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대답하시는 그 대답으로 사람을 향한 이 또 뭐 유다를 향한 또 세상을 향한 설교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하리라. 나를 사랑하니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려는 길은 우리를 통해서이고요. 또 순종은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은 어찌 보면 고백 그 자체는 의미가 없죠. 그것을 어떻게 실천하며 나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교회의 이론이 되는 것도 실제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교회의 문턱만 딛고 다니는 것이 뭔 의미가 있겠어요?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가 순종하느냐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여러분의 사랑은 어떠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제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14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사실 그분께서는 세상을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께서는 이 사도들을 다락방으로 부르셔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진리가 세상에 주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 겁니다. 요한은 이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위해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십니다. 그분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로 가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를 좀 더 이 2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위로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평안은 죄 용서의 평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복종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오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평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의 평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8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이제 일이 이르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를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나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오게 될 놀라운 복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이고 그 후에는 그들에게 보혜사를 주시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과 함께 많이 걸을 수도 말할 수도 없을 거라고 하셨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금 후 주님께서는 이제 잡히시게 될 것이고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니까 말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으로 포위를 당하셨는데 저는 그들이 또 그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믿습니다. 그 후에 주님께서는 세상죄를 위하여 십자가로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께서 신자들에게 거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게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14장을 정리하고 15장으로 이제 여러분들을 또 모시겠어요. 이 요한복음 15장은 비록 주님께서 다락방에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다 해도 다락방 말씀의 일부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요한복음 14장 마지막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분께서는 이 다락방에 계속 계시지 않았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다락방과 겟세마네 동산 사이 어느 곳에선가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과 16장이 기록된 말씀들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고 그 후로 동산으로 들어가셨을 때가 17장에 기록된 기도였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은 해설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본장을 기드론 골짜기 밑이나 혹은 감람산 그 어디점, 이렇게 중턱쯤 되는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그 골짜기를 덮고 있던 그 지역에 포도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때에 만월이었음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유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이 포도나무를 통과해 걸을 때 이 말씀을 하셨을 것이고 이곳은 말씀의 내용과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였을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또 어떤 해설자들은 그날 밤에 주님께서 매우 친절하게 또 아주 철저하게 율법에 따라 성전에 들르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문들은 유월절 밤 동안에 열려 있었고 이 아름다운 성전문들은 실제로 여행자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그러한 문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스에서 만들어져서 또 예루살렘에 운반되었던 그런 그 헤롯 성전을 짓는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아마 그 물건 중에 또 하나가 여기에 쓰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죠. 어쨌건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실 때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었었고 그 당시에 많은 그 집이라든가 조각품 속에 이 문양들이 그려져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9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니 주께서 그 앞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 땅에 편만하며, 라고 말씀했고 또 이사야서 5장 1절과 7절에 보면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예레미야서 2장 21절은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은 이스라엘은 열매 맺은 풍성한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매기성경강의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껏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혁명적인 것 중에 하나를 이제 듣게 될 것인데,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친숙하게 들리지만 그들의 귀에는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여기서 참이라고 하는 말은 진짜라는 뜻을 가진 알레테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것은 오류나 허위에 반대되는 의미로 참이란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모조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참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참이라고 하는 것은 후자, 그러니까 모조품과 반대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참 포도나무요. 모조품들이 많았던 거죠. 뭐 주님 행세하고 뭐 내가 뭐 내려온 선지자라고 그러고 구원자라고 그러고 메시아라고 그러고 나는 모조품이 아니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요한복음 등에서 이전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반사되는 빛에 불과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참 빛이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떡을 나누어 주며 뭐 그렇게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참 떡이셔서 사람들에게 나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진짜 포도나무다 이렇게 설명하셨던 겁니다. 이제 제자들은 유대적 개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생각은 구약에 의해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지금 이스라엘은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유대 나라와 유대 종교를 동일시하는 것은 본질적인 동일화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볼 때 내가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이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포도나무라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포도나무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으로 보면 혁명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묘한 말의 형식을 사용하셔서 그것이 종교나 모임 혹은 근본적인 조직과의 동일화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세례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면 1절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잖아요. 이것 역시 놀라운 말이 아닐 수가 없어요. 구약이나 비유에서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는 참 포도원을 돌보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예수님을 돌보시는 거죠. 그래서 보면 구약에서 예수께서는 그분 앞에서 연한 순으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로 이렇게 예언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자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성자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또 사단 마귀 권세가 얼마나 간섭이 많고 그래요. 이런 모든 것에서 지켜보호하시는 아버지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포도나무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역시 가지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가지들은 나무에 연합되어 있어야 됐죠. 여러분, 무슨 목적 때문입니까? 그래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매우 중요한 세 단어 혹은 문구가 있는데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보기를 원해요. 2절입니다.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내게 있어 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특별한 면을 채우는 것으로서 달렘, 중재, 구속과 같은 거대한 단어들이 이 안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구원의 전 범위는 그리스도 안에 라는 문구 앞에 또 문구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단 말입니까? 새로 태어남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실 만한 그러한 귀한 은혜를 주시고 그러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이것이 모든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입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렇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문구는 이미 그리스도 안인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 문구에는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께서는 과일을 맺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하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과실이란 말은 1절부터 10절까지 6번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계속해 감에 따라서 과실 맺는 데에는 세 가지, 즉 과실, 더 과실, 많은 과실 등의 등급으로 이렇게 점점 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의 주제는 과실을 맺는 것이 되겠죠. 보름 내기에서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로부터 제해버리신단 말입니까? 과실 맺는 장소로부터 제해버리십니다. 6절에서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보시게 되는데 3절, 5절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오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느냐 이렇게 의심하고 묻기도 하고 질문도 하는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은 구원이 아니라 과실 맺는 것에 대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구원받는 과실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여기서 말씀하시는 과실은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을 건지는 것은 과실 그 자체가 아니라 과실의 소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서의 과실은 그러므로 뭐겠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하고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과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효과적인 기도와 영속적인 과실과 지극한 기쁨을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7절 한 절만 더 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주 효과적인 기도에 대해서 8절 한 절 더 볼게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제자가 된다. 이러한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0: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오늘은 부활의 신비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적이 뭘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는 것을 제일 무서워하죠.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갑자기 참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이제는 이 테러가 뭐 어디 유럽뿐만 아니고 뭐 세계 어디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테러 분자들이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테러가 왜 나쁘고 왜 무서운 것입니까? 테러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테러가 사라지고 또 테러로 인해서 목숨을 잃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니 죽음 자체가 아예 없어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될 날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는 줄 아십니까? 죽음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는 날이 있는데 언제 그렇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더 이상의 죽음은 없다고 우리 성경 본문 53절과 5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여기 보면 언젠가는 죽음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언제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죽음이 더 이상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성경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이사야 25장 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을 완전히 멸하시면 더 이상 사망이라는 것이 이제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기세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날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신비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오늘 본문 51절과 5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비밀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비밀은 이게 신비라는 말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시면 신비라는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미스테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미스테리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신비죠. 비밀은 영어로 하면 secret이고 그러니까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게 비밀이 아니라 신비예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보시면 무스테리온 이런 단어를 쓰는데 무스테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미스테리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굉장히 신비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부활의 신비를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씨가 땅에 묻히면 그 씨에서 여러분 뭐가 납니까? 싹이 나죠?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35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35절부터 38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씨를 땅에 심으면 그 씨가 결국은 썩어가면서 썩어가는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돋아납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근데 그게 여러분 사실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근데 죽은 자의 부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땅에다 묻죠? 땅에 묻으면 이제 썩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이 언젠가는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썩는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돌아나는 것처럼 사람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도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생명의 부활이라 그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심판의 부활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중간부터 읽겠습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결국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살아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살아나고 그래서 심판의 부활로 이제 그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모습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 12절과 13절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여기 보니까 죽은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나는데 바다도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사람들을 내어놓고 모든 것들이 다 죽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놓는다 그랬어요. 바다에 빠진 죽은 사람은 바다가 죽은 사람을 내놓고 산에서 죽은 사람, 산에 묻힌 사람은 또 산이 죽은 사람을 내놓고 다 이렇게 죽은 사람을 내놓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뭐 이렇게 죽었든 저렇게 죽었든 뭐 어디에 묻혔든 관계없이 화장을 했든 매장을 했든 상관없이 언젠가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썩은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으로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것은 세상에는 다양한 몸을 가진 생명체들이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자, 39절부터 41절 또 보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에는 다양한 육체들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사람의 육체가 있는가 하면 짐승의 육체도 있어요.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육체들을 가만히 보잖아요. 그럼 굉장히 신기합니다. 새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신기합니까? 안 신기합니까? 예. 신기하지 않는 분들은 왜 안 신기인가 하면 그걸 너무 많이 봐서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새가 날아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신기할까요? 안 신기할까요? 신기하죠. 나는 저렇게 못 나는데? 나는 아무리 점프해도 1m를 못 뛰는데 0.01초도 제대로 못 뛰는데 어떻게 저 짐승은 저렇게 하늘을 날아다닐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별로 신기하지 않는 것은 늘 보고 사니까 그냥 당연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고 다니는 것은 여러분 그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만약에 우리가 전혀 바다도 모르고 물고기라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처음 물고기를 한번 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물속을 한번 들여다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물속에서 1분도 제대로 못 있는데 어떻게 저 짐승들은 저렇게 물속에서 오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자유자재로 살고 있을까? 굉장히 신기하죠. 근데 우리도 부활하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새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2절부터 44절 또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육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갖게 될 몸을 영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우리가 죽을 것이고 죽은 뒤에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영의 몸이 어떤 몸일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영의 몸은 어떤 몸을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몸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본문 4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자, 여기 보니까 흙에 속한 자가 나오고 하늘에 속한 이가 나오죠. 흙에 속한 자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를 지금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이, 이분이 이제 예수님인데 우리가 부활하면 그분의 몸과 같은 몸을 입게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데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몸처럼 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조금 이제 이야기가 쉬워지죠? 그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어땠는데요? 부활하신 예수의 몸은 어땠는가 하면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서 방문을 걸어잠그고 방 안에 모여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방 안으로 갑자기 들어오셨죠. 방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에요. 갑자기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엠마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예, 벽도 통과하시고 갑자기 사라지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예수의 몸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이었습니다. 또 자연의 법칙과 중력의 법칙도 무시하는 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그 몸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것이죠. 우리는 중력의 법칙 때문에 늘 이 땅에 붙어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뭐 하늘을 자유자재로 이렇게 날아다닐 수가 없어요.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고 다 무시하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예수의 몸은 실제적인 몸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의 몸을 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습니다. 진짜 신기한 몸이에요. 상상이 안 가는 몸이에요. 만질 수도 있고 음식도 드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시공을 초월하고 중력의 법칙도 무시하는 그런 희한한 몸으로 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면 그런 몸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하죠?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 그때 우리의 몸도 변화받게 될 것입니다. 자 본문 50절부터 52절 또 보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몸이 살아나고 그리고 변화된 몸으로 살아난다고 얘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산 채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이제 휴거라 그러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 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이 휴거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공중으로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때는 우리의 몸이 가뿐하게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제 몸이 그렇게 변화될 날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는 제가 언젠가는 죽겠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언젠가 다시 주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죠.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님을 다 만나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즐거운 모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새는 이 노래 잘 안 부르는 것 같은데 늦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 노래 잘 모르는데 옛날에 다닐 분들은 이 노래 잘 알죠. 그래서 그날은 정말 즐거운 몸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만나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우리가 다 만나고 죽음 때문에 갈라설 수밖에 없었던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날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날 누구를 제일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만나고 싶네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그때 공중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이렇게 외칠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 5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때는 이 사망이 우리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몸을 입었고 이제 더 이상 죽지 않는 그런 신기한 몸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53절, 54절 말씀 우리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3절.

0: 죄로 규명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 말씀이 5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죄를 죄로 규명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기준으로 놓았을 때 여러분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어요. 자기 딴에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 딴에는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 기준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방금 이 말씀은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까? 없다 그랬습니까? 없죠? 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인은 뭘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죄는 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주시는 벌이 뭐냐? 그게 죽음이고 그게 심판이죠.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기를 죄의 삯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야 죄사함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부활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 주신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57절 말씀이죠. 자, 5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에 나온 승리는 무엇에 대한 승리일까요? 죽음에 대한 승리. 죽음에 대한 승리.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자, 58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MBBN 한국어 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음악 사역은 저희 방송의 아주 소중한 분야입니다. 이 사역에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께서 소장하고 계시는 음악 가운데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테이프나 CD 혹은 레코드를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십시오. 저희는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들을 엄선하여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동력을 통해서 BBN의 찬양음악 사역이 더욱더 효과적이고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이사야 50장 7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금주의 좋은 소식 이사야 50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1: 이 당시 이 거룩한 제사 드리는 일에 물건 사고 팔 수 있고 환전해주는 이걸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발한 유일한 증거가 나온, 증인이 나온 유일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흐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서로 증인이 두 명 되는데 두 명 말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죄로 고발한 것이 성전을 흐는 자다. 요거는 딱 증인이 다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이라고 고발받은 정확한 제목은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0: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말씀은 성전과 강도의 속을 전반부 말씀입니다.
2: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제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매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스가랴서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환송을 하는 거죠. 환영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종려주일에서 종려나무 가지고 흔든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이르시는 일상하니까 앞서는 사람, 뒤를 따르는 사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찬송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지만 그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도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가난한 사람은 메시아여, 우리를 부자되게 해주세요, 이런 호산나일 수 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병든 사람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병에서 고쳐주소서. 빚이 많은 사람은 빚을 해결해 주십시오. 또는 다른 힘에, 권력에 눌린 사람은 그 권력에서 해방되게 해주세요. 하여튼 백인백색으로 사람들이 호산나를 불러도 그 부르는 목적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일단 누가 왔어요? 메시아, 그리스도.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왔다고 하니까, 기적을 보았으니까, 야, 정말 이분은 메시아일 거야.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정말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면 우리의 소원은 다 이루어질 거야. 그렇게 기뻐 환영하면서 예수님은 옹위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해요.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임금이 되실 거라고 잔뜩 기대하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대로 예수님은요, 이 평행구전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어떻게 하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시면서 울면서 들어갔어요. 왜 우셨어요? 예루살렘이란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거든요. 이게 예레미야 선지에 나옵니다.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네가 알았더라면,
1: 평화에 관한 소식을 네가 알았더라면 그 평화의 소식을 모르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평화는 힘을 가진 메시아가 와서 힘으로 지키는 그런 평화,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힘을 가진 평화를 원했어요. 이게 전 세상의 불행이에요. 힘이 없으면 빼앗기니까 힘을 가지고 해서 군비 축적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군비만 다 평화의 일로 사용한다면, 전 세계에 일어난 군비만 평화의 일에 사용한다면 세상에서 굶어 죽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집 없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나라들마다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의 평화를 지킨다. 그래서 유엔 평화유지군도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 유엔 사무관으로 일한 사람이 그걸 실제 조사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도 그게 한몫되게 합니다. 전쟁 무기만 평화의 산업으로 돌리면요, 전 세계에서 정말 굶어 죽을 사람 가능성 한 명이 없어도 된대요. 이게 인간의 탐욕이에요. 근데 적어도 예루살렘성은 뭐가 있어야 돼요?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예루살렘성 안에도 평화가 없었어요. 평화의 소식을 몰랐어요. 평화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치고 해버린 거죠. 왜?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를 원해요? 그럼 대한민국 사람들이 데모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어떤 대한민국을 원해요? 힘 있는 나라. 감히 미국이나 저 러시아나 중국이 함부로 일본이 까불지 못하는 그렇게 강력하고 능력이 힘 있는 나라. 그걸 다 원해요.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와 전혀 다른 개념의 평화이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지만 사람들 마음의 구원의 개념이 다 달렸기 때문에 메시아 개념도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우시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는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성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서 거룩하게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 성전에서 계시가 떨어지기도 해요. 세례요한의 아버지는 성전에서 뭘 받았어요?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언약궤는 그 당시 없었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성전이 있고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성전에 제사를 잘 드리면 이 도시는 평화의 도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화의 도시가 될 줄 그렇게 알고 열심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런 성전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12절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절기는 무슨 절기예요? 유월절. 가장 중요한 유월절. 3대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한 그날을 기념하여 유월절. 그리고 이스라엘은 3대 절기에서 칠칠절, 오순절은 칠칠절, 그 다음에 수장절. 예. 그러면 이렇게 3대 절기는요, 이스라엘 유대 성인 남자는 누구나가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그러나 1년에 3번은 성전 순례를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일주일 걸릴 수도 있어요. 걸어오려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몰려올까요? 근데 저 멀리서, 저 시골에서 예루살렘 오려면 뭐 양을 한 마리 끌고 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돈을 가져와서 예루살렘 성전 가까이서 그 돈으로 양을 잡아서, 사서 성전에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율법에도 허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돈을 들고 와서 양을 사고 또는 뭐 소를 사고 비둘기를 사고 그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성전세는요, 1년에 한 번 내야 돼요. 반세겔. 모든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에 반세겔 내니까 일반적인 통용은 권한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통용되는 돈이 따로 있습니다. 이 당시는 우리처럼 화폐가 아니라 은이나 이렇게 달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전에 통용되는 화폐로 이렇게 한 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외국 가실 때 환전하면 뭐 줘요? 그냥 환전해 줍니까? 수수료를 줍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의 수수료가 약 24분의 1 수수료를 줘야 돼요. 그러면 수수료 하는 그 사람은 영업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소 팔고 양 팔고 하는 사람들도 영업하는 거죠. 이들은 누구 허락을 받아야 되죠? 제사장, 성전의 제사장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이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절에는요, 4월 초팔 하루 벌어서 1년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3대 절기니까 1년에 3번 대목 보면요. 1년 먹고 사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 시대에 환전해주고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면 그 환전하는 권리를 누구에게 주겠어요? 제사장이 주잖아요. 제사장과 레이지파와 성전에 구속된 사람들이 한 20만 명 정도 성전 때문에 먹고 산대요. 어마어마한 기업이죠. 20만 명, 약 30만 명 정도가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권들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도 허락됐기 때문에 그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장사한 거예요. 환전해주고 소, 양 사고 팔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장 먼저 들어가셔서 요한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짐승들 다 쫓아내고 환전상상 다 둘러엎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이런 과격한 모습 상상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뒤집어 엎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재촉하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일부러 그렇게 시위하신 거예요. 이거 시위한 거예요. 이 성전은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요한복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다 둘러 엎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 때문에 먹고 사는 한 20만 명의 사람들이요. 이건 예수는 완전 원수예요. 그래서 완전히 둘러엎어 버릴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오셔서 뭐 1년 2년 이렇게 되신 분은 야 이 널푸른 개는 왜 바자회 같은 거 안 하노? 그러신 분 혹 계세요? 바자회 같은 거 왜 안 하냐? 아니, 바자회 같은 거 뭐 하자는 거예요? 수익을 남겨서 뭐 하자고 그거요? 뭐 우리 어디 먹고 마시 놀러 가니까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 하는데 바자회 같은 거 합시다 라는 사람 그런 의문을 혹 드시는 분 그런 거 다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거 참 안 좋아하는 이유가 진짜로 헌신 구제하려면 자기 집에 헌거 가져다가 예? 헌옷 가져다가 뭐 500원 1000원 받아 팔지 말고 그냥 만 원 내놓는 게 안 낫겠어요? 예배당에 그렇게 장사한다고 하면요 그냥 막 우리는 좁아서 할 장소도 없지만 큰 예배당 같은 데는요 입구에 절벽에 쭉 놀았고 1여전대부터 지금 몇 여전대까지 있어요 우리? 5여전대 가지 마. 부스가 5개라. 그럼 남전들은 가만히 있어요. 부스 만들라고 그럼 예배당 밖에 나가면서 뭐 해야 돼요? 참기름 사세요. 집사 김치 김사 잠시만 사. 1여전대 가지 말고 2여전대 와서 사라고. 이게요. 우리 전에 우리 경장노님 저 서울에 큰 가셔서 가보니까 세상에 예배 마치고 나온 데 가니까 장터더래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무슨 일을 한다고요? 거룩한 주의를 한다고. 지금 유대인들이 사고 팔고 하면서 이건 거룩한 하는 게 제사 드리는 일이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아예 하지 말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전도에 사업하라고 종종 전화가 와요. 아 이거 좋은 상품이 있는데 여전도에 사업하라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물론 여전도에 사업한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뭐 사거나 팔거나 그 대다수는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당시 이 거룩한 제사 드리는 일에 물건 사고 팔 수 있고 환전해주는 이걸 상을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라고 고발한 유일한 증거가 나온, 증인이 나온 유일한 제목이 뭔지 아세요? 성전을 흐는 자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서로 증인이 두 명 됐는데 두 명 말이 맞지 않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 죽이는 죄로 고발한 것이 성전을 흐는 자다. 요거는 딱 증인이 정확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진짜 유대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 죽이라고 고발받은 정확한 제목은 뭐예요? 성전을 무너뜨리는 자, 성전을 파괴하는 자.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을 상상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무너뜨린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 못 박아 죽이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론들을 딱 조작하니까 3일 만에 예수를 십자 못 박아 죽이라. 왜? 성전을 무너뜨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성경 공부에 오신 어떤 분이 교회에서 권사에 뽑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에 뽑혀서 고민을 많이 했대요. 권사가 되면 뭘 해야 되지? 내가 권사가 뽑혔는데 왜 하나님께서 날 뽑았을까? 권사가 뭘 해야 되지? 기도 막 했대요. 여러분들 권사가 뽑히시면 기도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니까 자꾸만 자기 마음에 떠오르는 어떤 한 단어가 강도의 구혈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래요. 강도의 구혈. 이게 옛날에는 강도의 구혈인데 이번 번에는 강도의 소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강도의 구혈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 그걸 피택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럼 피택 근사 또는 피택 장로 한 30여 명쯤 됐대요. 모여서 회의를 한 거죠.
2: 자, 우리가 근사로 장로로 피택을 되었으니까 교회 헌금을 한번 하자. 이런 얘기가 나올 때에 이 피택된 근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몇 분 같이 들은 사람도 있는데, 저는요, 피택되고 나서 지금 한 두세 주 계속 기도하는데 자꾸만 강도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라는 단어만 떠오릅니다. 이랬대요. 어땠을까요?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했더니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대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사람들에게 근사로 피택을 당하고 장로로 피택을 당하고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기꺼이 뭐 300만 500만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있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원해서 하자. 할당하지 말고 자기가 감사함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 한 1억이 나왔대요. 대충 계산 나오죠. 얼마 정도 됐는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몇 명 한 30명 되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것이 한국교회 관례가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요. 뭐 직분자 뽑을 때 제가 처음 올 때부터 그랬어요. 봉사하라고 뽑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근사를 왜 뽑았어요? 장로를 왜 뽑았어요? 교회에서 봉사라고 뽑은 거잖아요. 봉사라고 뽑았으나 평생 이 사람 봉사해야 돼. 은퇴할 때까지 70세까지는 죽을지라도 봉사하세요. 입원하지 않는 한 봉사하세요. 그러라고 뽑은 거 맞지요? 이때 대답 아무도 안 해요. 그러라고 뽑아놓고는 속으로 안 그럴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니 내보고 이식이 물라고 뽑았나 이럴까 싶어가지고 말 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제가 왜? 아니 평생 일하라고 장로 근사로 세워놨는데 돈까지 내면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평생 봉사해요. 돈만 내야 되겠어요? 장로 근사 되면 예배당 옮긴다 하면은 부담 막 되죠? 장로 근사가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밥하고 청소하는 거 앞장서야 될 거 아니에요? 부담이 딱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번 목돈 내고 안 한다 이거예요. 제가 더 교묘하죠. 한번 300만 원, 500만 원 내고 그 다음은 근사 장로 폼 좀 내면 되잖아요. 그 정도는 돈 줄만 하잖아요. 그거 없애버렸어요. 저는 물론 그렇게 교묘한 생각 안 했습니다. 그랬다고 막 웃는다. 저는 그저 당신들이 그게 성직 매명과 뭐가 다르냐. 그래서 일체의 비용을 안 받았습니다. 전액 교회 경상비로 식사 비용, 선물 비용까지 교회에서 다 했어요. 선물 비용 교회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이유는 물론 봉사 뭐 자원해서 감사하면 봉사하면 참 감사하고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관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회장 뭐 노회장 하기 위해서 뭐 돈 많이 쓰고 그런 거는 별로 없어요. 적어도 총회장 되면요 수억 또는 수십억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합동총회에서는 아예 총회장 되는데 돈 못 쓰게 하려고 뭐 해요? 제비뽑기를 해버렸어요. 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제비뽑기 했다는 것이 그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구약에서는 제비뽑기가 있어요. 그런데 신약에는 제비뽑기가 없어요. 왜? 성령의 감동이 있으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감동보다도 인증에 치우치고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뽑잖아요. 구약에서는 제비를 뽑았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렇게 안 뽑는데 우리 합동총회가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예요. 타락했다는 증거. 우리나라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 어떻게? 고무신 받았죠? 그것도 백고무신. 그거 주고요. 10배, 20배 가서 빼앗아 가는 놈들이 그 놈들입니다. 그 이게 세상이나

홍은석 선교사 설교 듣다가 널푸르게 찾아오신 분이 또 계시군요. 저 뒤에 김춘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이런 교회가 어떤 해서 찾아왔다 그러는데, 하여튼 하나님 참 희한해, 그죠? 우리 헌소성을 한번 초청한 것 때문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된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연하게 일어난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초청할 때도 저는 몰랐어요, 그분을.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는 어떤 분이 저에게 소개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냈더니 오시게 했대요. 우연히 일어난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금을 통해서 복음 듣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 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한 가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고 김성 목사의 설교를 비판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제가 쉽게 장사의 비유를 할게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업 비밀을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까? 안 알려줍니다. 영업 비밀을 안 알려줘요. 그래야 수익이 되잖아요. 근데 장사의 비유를 하자면 이 김성 목사가 고 김성 목사가 영업 비밀을 공개적으로 다 까발려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가 많이 생긴 겁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어요. 이게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렇게 했거든요. 양복 입은 무당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의 고유한 표현인지 다른 사람 표현인지 모르지만 양복 입은 무당. 그러니까 목사가 양복 입고 뭐 한다는 거예요? 무당 짓을 한단 말이에요. 무당이 하는 짓이 뭡니까? 윤리도덕 안 따지잖아요. 무당은. 그래서 복채만 많이 받치면 모든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 조상으로부터 뼛속 깊이 흘러내리는 무당신앙이 한국인의 저변에 깔려있어요. 이게 한국 종교의 그 그래프를 제가 금요일 성경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바탕은 무속신앙입니다. 모두가 무속신앙이에요. 무속신앙에서 이제 부족국가에서 국가로 발달하면 무속신앙으로 안 돼요. 좀 더 고등종교가 들어와요. 그래서 들어온 게 뭐예요? 불교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불교가 들어와서 근력을 갖다 보니까 완전히 고려시대 불교가 타락해버렸죠. 불교가 타락한가 대체 종교로 종교는 아니죠. 유교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샤머니즘의 바탕에 깔려 있고 그 위에 불교가 깔려 있고요. 그 위에 유교가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교라는 것이 한국에서만 먹혀요. 외국에서는 장로교 힘 못 써요. 다른 데는 회중교예요. 그러니까 정치로 말하면 대의민주주의 아니고 직접 민주주의예요. 침례교나 그 침례교는 회중교회라 그래요. 그런 장로가 원래 없어요. 그 감리교도 원래 장로 없어요. 그런데 감리교와 침례 요새 장로 있어요 없어요? 왜 세웠을까요? 한국에는 장로로 세워줘야 교회가 부흥이 돼요. 이게 유교 문화예요. 나이가 많아서 장로가 아니라 교회에서는요 정말 신앙이 앞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유교 문화가 있다 보니까 다른 원래는 장로가 없는 교단들도 막 장로를 세운다니까요. 무슨 목적을 위해서? 네, 교회 성령을 위하여. 뭐 하다가 이까지 나갔습니까? 아, 신앙상도, 예. 그래서, 보세요. 무당, 그래, 우리 안에는 무속 종교가 가득 들어있고, 그 위에 불교와 유교가 점철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기독교라는 옷을 입고 있지만, 하는 짓은 무슨 짓이에요? 샤머니즘, 무당 춤추는 무당 푸덕거려갔다. 또 하나, 저는 옛날에 장군죽비라는 책을 봤는데요. 이 사람 휴엄스님이에요. 정말 불교, 제대로 된 불교 스님이세요. 이분이 장군죽비라는 책을 쓰는데 얼마 몇 년 전에 한국 불교의 세월이라는 거기 잡지에 복의 환장은 불교인들아라는 그 글을 썼어요. 이 복의 환장은 불교인들아, 너희들이 믿는다는 그 부처는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의 영광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갔잖아요. 탁발성으로 갔잖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해탈을 위해서 갔는데 너희는 지금 그 부처를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복을 구하는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불교인들이 1300만이라고 하는데 나는 뭐 30만만 남는다 할지라도 진짜 불교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그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러시아 저 소련, 그 소련이 무너졌을 때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불교인들은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공산주의는 유물론자거든요. 불교하고 통해요. 철저히 인본주의거든요. 공산주의가 무너진 것을 기독교가 기뻐하면 내가 이해하겠다. 근데 불교인들이 기뻐한다고? 이 정도로 의식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서 불교의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를 어느 날 목사들이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예수가 어디에서 다 이뤘는데 이 말 좀 하는 사람 있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러니까 다른 목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된다. 영어 비밀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 것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어요. 자, 이제 보면 오늘 다시 12절, 13절 보는 예수님의 성질에 따라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어요.

0: 조건을 만들어서 그냥 요만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의자를 둘러엎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3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요 말씀 안에 인용된 말씀이 두 곳이에요. 하나는 이사야 56장, 하나는 예레미야 7장 말씀인데요. 이사야 56장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원래 7절만 인용되었는데요. 6절만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56절.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이사야 56장은요, 이 이사야 56장 상황은 이스라엘이 그 남유다도 망했어요. 그런 지경에 여호와와 연합한 자, 여호와와 연합된 자, 연결된 자,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고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를 뭐로 만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받아주겠다는 말이에요. 이걸 아주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방인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6장 끝에 이방인마다. 이방인들이라도 누구에게 제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첫째, 안식일을 지키며. 두 번째는요? 언약을 굳게 지키는. 그러니까 이방인이 두 가지죠.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요? 나의 언약을 굳게 붙드는 자. 뭐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뭐 거룩하게 사는 삶 이런 게 요건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거하고 언약을 붙든다는 거하고 연결되는데요. 이 안식일 지키라는 말을 가지고 자꾸만 주일 성수하는데 성인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종종 말씀을 벌써 한 30분은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오늘 또 처음 듣는 분이 계시니까 내수에서 오신 분 처음 들으시죠? 안식일 지키는 의미. 하와이에서 오신 따님도 처음 듣는 걸 거예요. 그냥 안식일의 개념 두 가지라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한 것을 기억하라. 그게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야 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말라? 너희는 노동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래서 천지 창조의 모든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일하지 아니하고 뭐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햇빛을 공짜로 받아요. 비를 공짜로 받는다니까요. 은혜로 받아요. 공기를 우리가 돈 주고 못 사요. 공기를 돈 주고 산다면 1분도 못 사래 우리는.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로 선물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는 전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렇지 않는 게 있나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안식일에 일하지 아니하므로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은혜의 혜택입니다. 그거 알라고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 40년 지나서 신명기 5장에서 똑같은 십계명이다. 다른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안식일 계명이 달라져요. 창조의 개념이 없어요.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은 구원을 얘기해요.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고 남종이나 여종이나 짐승조차도 일시키지 마. 왜요?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일요일에 일 안 하는 것이 좋아요. 왜? 야, 넌 다른 사람이 일요일에 일하는데 너 왜 일을 안 하니?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게 메시지화하는 의미에서는 일 안 하는 게 좋잖아요. 물론 일요일에 꼭 일해야 될 사람들 있죠. 뭐 전기하는 운전하는 사람은 일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나는 수요일을 나는 하나님 앞에 안식일로 지키겠습니다 하면 돼요.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돼요. 날짜에 매이면 안 돼요. 나는 수요일 날, 나는 금요일 날, 나는 안식일로 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하고 이것은 결국 언약을 붙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약을 붙드는 이방인이라도요. 이방인이라도 주과 연합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나오면 성전이 되는 거죠.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거룩한 산, 시온산, 예루살렘을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돼. 이방인도 받아준단 말이에요. 이는 내 집은 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와, 이방인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그 말씀도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 4절도 한번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나왔어요. 나온 사람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나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고자는 성전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근데 고자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오면 그들을 내 집에 들여놓겠다는 거,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8절에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아내시고,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아내시고, 여호와는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위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쫓겨난 자도 모아내고 아직도 덜 모아진 자를 내가 모아내겠다는 거죠. 이게 이사야 56장의 예언인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면서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다시 만들어내겠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 흘러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제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언제 알아들었습니까? 십자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만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되네요. 그제서야 아!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의 몸이 성전이구나. 그걸 알아들었죠. 그런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에 말씀을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너희는 지금 이방인을 갈라내고 고자라고 갈라내고 고아라고 갈라내고 세리라고 갈라내는데 아니야. 그들이 언약 안에 들어오면 내가 나에게로 모아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성전이라고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따라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이방인들 딱 차이를 둬요. 이방인의 딸. 요건 이방인 말. 그 다음에 이방인보다 조금 높은 사람이 유대인 중에 여자예요. 요건 여자들이 오는 딸. 여기는요, 유대인 남자들이 오는 딸. 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딸. 구분을 쫙 해놨어요. 이미 이게 성전의 모습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을 둘러엎으시면서, 물론 장사하기 때문에 둘러엎으셨는데, 그런 것을 둘러엎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모아내겠다는 말씀을 이사야 56장 8절에 이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2: 온 가족이 함께 들을 수 있는 인터넷 방송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와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행한 죄로 인해 현재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고통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이미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 사실을 믿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신다면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얻는 참 자유의 날이 될 것입니다. 지금 BBN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럴 때에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믿을 만한 그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 것처럼 분명하고도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책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곧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들에 핀 무명처도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푸르러 땅과 더불어 하나님께 순응하건만 나는 향도 없는 내놓을 것도 없는 빈손 빈 몸입니다. 나는 진정 부끄러운 사람, 목마른 사람입니다. 나는 늘 목이 말라 내 하나님의 강에서만 살기를 바라는 사람. 그 강물 속에 양식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 내 하나님은 진리의 강, 거짓 없이 흐르는 풍요의 강, 잃어버린 나의 겸손을 비추는 거울의 강, 무뎌진 나의 사랑을 가르쳐주는 말씀의 강, 내 하나님은 끝도 없는 큰 강, 내 하나님은 하늘을 그림 그리는 강,

성경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타종교나 불신자들은 공격을 합니다.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고 말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것이 진리이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그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천국 들어갈 확신은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 어떤 종교나 우리의 노력으로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받을 유일한 길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지 못한 것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극에 있는 빙하지대라든지 저 멀리 우주에 있는 여러 행성들을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보지 못했지만 많은 책들과 신문기사들을 통해서 읽고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천국과 지옥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쇄된 성경에서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고 또 의심이 가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이메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radio.org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 2부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선교사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꼬박 일하고 휴가는 거의 없으며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평생의 부르심에 기꺼이 응할 수 있으신가요? 여기 오늘 이야기의 이 부분은 그 부르심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길을 걷는 동안 거의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그들은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과 삶이 이미 사슬을 그는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과 삶이 이미 사슬을 끄는 뒤였으니까요.
3: 어떻게 된 거예요?
4: 일부 사람들이 폭동을 시작하려고 한대.
3: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4: 그보다는 저들을 말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저 사람들을 진정시킬게.
3: 브루스, 그러지 말아요. 당신이 나가면 당신을 공격할 거예요. 그런데 저 아이 부코잖아요? 부코가 여긴 웬일이죠?
4: 저 아이도 아마 폭동에 대해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자기도 가담하려고 하는 거지. 뭐야, 집에서 만든 칼을 갖고 왔네? 아무래도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좋겠어.
3: 영웅 되려고 애쓰지 마요, 브루스. 제발요.
4: 걱정하지 마.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은 없을 거야.
2: 지난주에 우리는 이 이야기의 부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선교사로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기로 결심했었는지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부부 이야기의 결론인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들이 어떻게 성공했는지에 대해서 들을 것입니다. 지금 사슬을 끊고로 전해드리는 이 이야기는 브루스와 도리스의 실화 간증입니다.
5: 우리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떠나는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도리스와 저는 결혼 20년째였습니다. 저는 인쇄업자였고 열심히 일해서 펜실베니아에서 성공적인 인쇄 사업체를 차리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아들은 결혼을 하고 딸 걔는 고등학교 3학년을 이제 막 마치던 때였죠.
6: 승마하기 너무 좋은 날씨예요, 엄마.
7: 그렇구나. 많이 안 덥지?
6: 전 더운 건 별로 상관없어요.
5: 아, 그렇게 말하니 반갑구나.
7: 겐, 저 혹시 아프리카로 이주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니? 엄마 아빠는 선교사로서 그리로 가고 싶은데.
6: 아프리카요? 온갖 야생동물이 사방에 돌아다니는 곳이요? 에이, 농담 마세요.
5: 아니야, 농담 아니야.
6: 그럼 우리 집은요? 그리고 인쇄사업은요?
5: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빼고는 다 처분해야겠지.
6: 그럼 제 말은 어떡해요? 전 얘를 너무 사랑하는데요.
5: 좋은 집으로 입양 보내자.
6: 그리고 올해는 저 졸업하는 해잖아요. 두 분이 그 일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시다니 믿을 수가 없어요.
7: 넌 통신과정으로 학교를 마쳐야 할 거야.
5: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겐. 그건 네 선택이야. 네가 정 여기 친구들 곁에 남고 싶다면 우리가 널 돌봐줄 믿음직한 가정을 한번 찾아보마.
6: 제가 아프리카로 부르심을 받은 건 아니지만 부모님과 함께 가야 한다는 건 알아요.
5: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우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선교회 임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요하네스버그로 짧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후 우리는 대표 파송 선교사로 재정 후원을 받기로 했고 우리 집과 인쇄 사업체는 모두 처분을 했지요. 드디어 우린 짐을 화물선에 싣고 그 짐들과 함께 남아공으로 출발했습니다.
7: 드디어 케이프타운에 왔군요. 어서 빨리 육지의 땅을 밟고 싶어요.
6: 정말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바다에서 거의 한 달을 보내다니.
5: 그런데도 우리 중에 아무도 배멀미를 안 하는 게 놀라운 일이지. 바다가 그렇게 거칠었는데도 말이야.
7: 주님께서 가능한 한 이 여행을 즐기도록 해주셨어요. 특히 선원들과 함께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린 건 정말 좋은 경험이었어요.
5: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만들어주셨어. 그들은 완벽한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진 책이라곤 성경뿐이었잖아.
7: 그러니까요. 근데 브루스, 저기 저 남자가 자꾸 당신을 부르는 것 같지 않아요? 봉투를 하나 들고 있는 것 같은데?
5: 해외 전보 같은데? 내가 받아올게.
6: 뭐예요, 아빠?
5: 집에서 온 소식이야. 네 오빠는 군대에 징집됐고 할아버지는 지금 병원에 계신댄다. 병원에서 다리 절제 수술을 받으셨다는구나. 가족들과 수천 마일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도전들은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럴 것을 예상했죠. 하지만 미처 예상치 못했던 도전도 있었는데 그것은 선교회 내부의 반대였습니다. 선교회 소속의 아파트에 정착한 뒤 저는 선교회를 위해서 인쇄업을 시작했는데 제가 그곳의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숙련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7: 난 왜 갈등이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선교회에선 숙련된 인쇄업자가 필요하다고 했었잖아요.
5: 내가 자기들 일의 안전성에 위협이 되는가 봐.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7: 하지만 모두 다 크리스천이잖아요.
5: 맞아. 우리 모두 주님을 선교로 여기에 왔는데 어쩐 일인지 지금 우린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해선 생각하고 있지 않아. 난 신입 직원이라 되도록이면 그들을 자극하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들은 별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사업 개선을 위한 제안에도 그리 개방적이지 않은 것 같아. 요즘 4시 30분만 되면 무슨 작업을 하고 있었던지 간에 무조건 맞춰야 돼.
7: 예전에 당신은 자정 넘어서까지 일하는 날도 많았었는데.
5: 일이 긴박하면 우리 모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렇지 않아.
7: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주님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걸까요?
5: 1970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흑인 차별 정책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인종을 분리하는 정책이었죠. 그래서 만약 제가 차 마시는 시간에 아프리카인 직원들과 함께 차를 마시면은 그 일은 백인 지도자들을 화나게 만들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중이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했지만 때때로 다른 이들에 대한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답니다.
8: 아이, 브루스, 그게 뭡니까?
5: 우리 사역에 대해 문의하는 아프리카인들의 보내지는 소책자인데 등사판 질이 너무 떨어져서 거의 읽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 책을 다시 한번 인쇄하면 어떨까요?
8: 그 부서에선 인쇄비용 여유가 없을 텐데요.
5: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이 책을 재인쇄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장비도 쓸 수 있고요. 인쇄지 비용도 제가 낼 수 있습니다.
8: 전 그 일을 허락 못합니다.
5: 왜죠?
8: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부서들 모두에서도 똑같은 대우를 바라게 될 거고요.
5: 하지만 우린 모두 같은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주님을 대표하는 일인데요.
8: 당신이 괜찮다면 이 일은 우리 부서에서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그건 그렇고 그 자꾸 아프리카인들과 함께 차를 마시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5: 그 당시 저는 인쇄소에서 하루 종일 일한 후에 일주일에 두 번씩 저녁마다 성경 공부를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근처 금강에서 150명의 아프리카 학생들을 위한 주일 학교도 시작했습니다. 9개월이 지났을 즈음 우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선교에서 독립해야 한다는 강하고 긴급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7: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5: 우리가 선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아. 또 다른 인쇄업자의 힘을 합치면 아프리카에 있는 선교사들의 필요를 어느 정도 채워줄 수 있을 거야.
7: 브루스, 이건 어쩜 하나님의 계획일지 몰라요. 때로는 갈등이나 역경이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지로 인도해 주잖아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살집을 구해야겠네요.
5: 장비들을 놓을 사무실도 찾아야 되고. 도리스, 우린 그저 빌립보서 말씀만 의지하자고.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선교 사역의 계획을 변경했기 때문에 후원금 지원도 일부 중단됐습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선교회를 구성했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의지했지요. 얼마 후에 우리는 건물들이 딸린 낡은 집을 발견했는데 많이 낡긴 했어도 인쇄 장비를 들여놓기에는 최적의 공간이었습니다.
9: 여기 그릇 큰 거 하나 더 필요해요.
10: 무슨 지붕이 이렇게 잘 새요?
5: 너 집안에서 샤워하고 싶어 했잖니?
10: 이런 식으로는 아니에요. 지금 그릇이 18개나 나와 있다고요.
5: 그래, 이거 벽을 고칠 때 지붕도 같이 손을 봐달라고 해야겠네.
7: 여보, 우리 예전에 펜실베니아에서 우리 집을 지었을 때 기억나요? 그때 물이 지하실에 차서 넘쳤잖아요.
5: 그 일을 어떻게 잊겠어? 그때 우리 애들이 그 며칠 동안 거실에서 보트를 타고 다녔지?
10: 정말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11: 아마 주님께서 지금 이 사역을 위해 두 분을 준비시키셨나 봐요.
5: 맞는 말이야.
10: 전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집이 거의 부자에 가깝다고 생각했어요. 새 차와 말들과 큰 집이 있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로 두 분을 따라와서 후회하는 줄 아세요?
11: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9: 아, 여기 또 새고 있어요. 아유.
11: 그릇 19개째요.
5: 주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 손이 하는 일을 번영케 하셔서 사역은 금방 확장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린 15명의 직원을 두고 13개 국어로 인쇄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린 날마다 기도와 성경 공부로 일을 시작했고 매주 주말에는 소웨토 언어로 아프리카인들에게 성경을 지도했지요. 정부에서 우리 비자를 갱신해 주지 않겠대.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 돼.
7: 브루스, 왜요?
5: 흑인 차별주의 때문인가 봐. 정부에선 미국인 선교사들이 투쟁에 개입돼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7: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을 진행시켜놨는데요.
5: 모든 것을 맡아서 인수할 사람을 찾아야 하고 가구도 팔아야 돼. 30일 후에 떠나야 하니까. 1973년 9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역은 다른 형태로 계속되었습니다. 우린 미국 내 여러 교회들을 여행하며 후원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197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우리에게 여행자 비자를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 걔는 결혼을 해서 미국에 남았고 우리 부부만 남아공에 다녀왔습니다.
12: 여보세요?
7: 우리 돌아왔단다, 켄.
12: 어떠셨어요, 엄마?
7: 예전보다 도울 일이 훨씬 더 많아졌어. 다행히 우리가 떠날 때 책임을 맡아준 세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정말 잘 해내고 있어. 그리고 크리스천 훈련학교에선 지금 6명의 학생들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대.
12: 정말 멋져요. 두 분을 위해 기도했어요.
7: 고맙다, 얘야.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렴.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들은 아무 소망이 없어.
12: 네, 언젠가는 흑인 차별 정책도 끝나겠죠?
7: 그건 분명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5: 다음 해
13: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폭동이 일어났고 수백 명의 아프리카인들이 피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남아공에 두 번째 크리스천 훈련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우린 새로운 교실과 기숙사를 봉헌하고 남아공에서의 선교 사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서 3개월 동안을 지냈습니다. 아프리카인 형제들 중에는 믿음을 잘 지키며 굳게 뿌리를 내린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아서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을 주기도 했습니다.
14: 여보, 우리 선교회에서 세운 두 학교가 다른 사람들 손에 넘어가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13: 부동산 권리증을 위조해서 두 학교를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시켰대. 그 사람들 이제 그 학교를 팔든지 문을 닫든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를 갖고 있어.
14: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13: 아직 육은 구원을 받지 못해서 그래. 탐욕과 사기가 만연해 있는데 그 형제들이 거기에 굴복한 거지. 성경의 잠언에서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 이젠 주님께 맡겨드리자. 사역하는 동안 마음의 고통은 일상적으로 찾아오는 일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선교사이기 때문에 누리는 복 중의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분만의 방법으로 채워주셨는데 잦은 고장으로 애를 먹이던 낡은 자동차 문제도 그랬습니다.
14: 여보, 어서 이리 좀 와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아까 어떤 남자가 전화를 해서 우리에게 새 차를 주겠다는 거예요.
13: 우리에게 새 차를 준다고?
14: 정말이라니까요. 그 사람 말이 자기가 말하는 딜러를 찾아가기만 하면 어느 차든지 우리가 필요한 차를 고를 수 있다던데요.
13: 장난이 아닐까?
14: 그 사람이 당신에게 주라고 전화번호 남겨놨어요. 당신이 직접 확인해봐요.
13: 그 전화는 정말 자동차 딜러에게 연결이 되었고 우린 누가 우리에게 선물을 주었는지 알지 못한 채 새 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차를 갖고 다니면서 우린 남아공에 둘러싸인 내륙국가 레스트에 새로운 학교를 짓기 위한 후원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지를 사서 교회와 집 두 채, 학생들을 위한 기숙사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 있는 동안 학생들이 몇 명 더 들어왔는데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을 뿐 아니라 얼마 후에 또 다른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야! 학생들이 부모님들까지 데리고 와서 수업 시간은 늘리고 성경 공부 시간은 줄이라고 요구하고 있어.
14: 성경 공부를 줄이라고요?
13: 내가 우리 학교의 이름과 그의 이름에 담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얘기했는데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14: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브루스?
13: 이건 시험이야, 도리스. 사탄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 걱정 마, 임원들은 굳세게 서 있으니까.
14: 다행이에요.
13: 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있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그 말씀은 며칠 후에 제가 그 부지 한가운데 서서 제가 날아오는 돌을 맞으며 소요 사태를 진정시키려 애쓰는 중에도 제 마음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얼마 후에 경찰이 왔고 우린 결국 수업을 일시 중지하고 휴교를 했습니다.
15: 아, 이젠 떠나십시오.
13: 완전히 떠나라고요?
15: 네, 마을 사람들이 와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있어요. 건물에 불을 지르고 물건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14: 경찰은 어떻게 된 거죠? 그들이 우리를 보호할 순 없나요?
15: 그들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인근 국가로 가세요.
13: 프리즈버그가 남아공 국경에 바로 건너편에 있군요.
15: 네, 그곳으로 가세요. 제가 도울게요. 빨리 떠나셔야 합니다.
14: 그렇게 많은 수고를 했는데 모두 다 허사로 돌아가다니.
13: 주님은 알고 계셔. 주님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 일을 허락하신 거야. 도리스, 우린 주님을 의지해야 돼. 그렇게 우린 12년 동안의 레스토에서의 사역을 뒤로한 채 다음날 국경을 넘어 프리즈버그에 갔습니다. 그때는 1995년이었습니다. 우린 프리즈버그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죠. 우린 우리 방에서 성경 공부를 열었는데 그 선교회 이사에서 우리에게 본부와 사무실 그리고 집까지 한 곳에 모두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얻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집에서 멀리 나와 있는데 그만 차가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사륜 구동차를 탄 한 청년이 가까운 정비소로 우리 차를 견인해 준 뒤에 프리즈버그까지 우리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하는지 아시겠죠, 형제님? 주님은 몇 가지 아주 어렵고 위험한 때에도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해주셨습니다.
16: 저는 당신들처럼 말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구원을 받는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13: 성경에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는 처소도 얻게 됩니다.
16: 그런데 만약에 나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되죠?
13: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니까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네요. 자, 프리즈버그에 다 왔습니다.
13: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형제님. 인생은 훨씬 더 빨리 지나갈 겁니다. 우리가 해준 이야기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어놓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38년의 성

살아오셨던 하나님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을 구하며 구원해 주시기를 구한다면 새로운 생명은 바로 여러분의 것입니다. 출연 이명숙, 유재상, 정운석, 이상원, 현경수, 이현주, 한신정, 이미향 번역 김성인, 극본 홍한나, 연출 이인성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441화 브루스와 도리스 이야기 2부로 들려드렸습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의 책임으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아버지의 중요성입니다. 자녀의 영적인 성장에 아버지가 얼마나 중요할까? 스위스에서 실시된 독특한 자료 수집 방법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의 결론은 민감한 현대인들에게 충격적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리 놀랄만한 것이 아닙니다. 양 부모가 자녀들과 정기적으로 교회를 출석할 경우 자녀들의 33%는 자라서 나중에 정기적으로 교회에 참석했고 41%는 비정기적으로 교회를 다녔고 나머지 25%는 전혀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단지 아버지만 교회를 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어머니는 비정기적이거나 아예 나가지 않았던 경우는 정기적으로나 비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녀들의 퍼센트가 더 높았습니다. 한편 어머니만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아버지는 전혀 나가지 않았던 경우는 단지 2%만이 나중에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갔습니다.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신앙의 실천이 어머니의 실천보다 12배 이상의 영향력이 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영국에서의 유사한 연구 또한 동일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들은 매우 큰 축복이어서 아버지가 제공하지 못하는 것들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으나 분명하게도 아버지들은 건강한 영적인 발달에 필수 불가결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의 영적인 권위를 아버지의 책임으로 만드신 이유인 것입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리스도의 경건이 참된 본질과 신앙적 위로의 특성을 알고 싶은 분들, 또한 그리스도의 가르침의 교훈을 실천하고자 하는 분들은 한국어 성경대학에서 제공하는 요한복음 강해를 깊이 있게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저희 BBN 성경대학에서는 42과목이나 되는 많은 강의를 온라인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중 성경 각권 연구 과정에서 강해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는 캠벨 모간이 대표적인 강해에서 요한복음 강해를 총 20회에 걸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BBN 성경대학에서 요한복음을 공부하시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실천적 삶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지금 등록하시기를 추천해드리며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여러분은 참 평안과 위안을 느낄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BBN 한국어 방송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그 영광을 위한 일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요약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증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면 ITL 카드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함 크기의 작은 카드이지만 이 ITL 카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밤 거대한 군함 한 척이 안개 가득한 바다 위를 향해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불빛 하나가 보이길래 군함은 계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불빛은 군함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군함의 최고 사령관은 자신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선박을 제지하려고 마이크를 붙잡습니다. 나는 해군 최고 사령관이다. 즉각 방향을 바꾸고 물러나라. 그런데 상대편 쪽에서 다음과 같은 스피커 방송이 들렸다고 합니다. 여기는 등대다. 실화인지 알수 없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삶의 중심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움직여야 하고 변해야 하는 당사자는 등대와 같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입니다. 이제 오랜 고집을 꺾으시고 등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당신의 모습을 낮추며 나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BBN 한국어 방송국에서는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국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korean@bbnmedia.org로 직접 메일 주셔서 구원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0: 그리스도의 자녀로 성화의 삶을 살도록 도와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침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모여라 주님! 와!
3: 와!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3: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5: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다시요. 1학년 이쪽으로 보세요. 성경을 읽으면 뭘 알 수 있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할 때 이 나는 누구예요? 1학년 다시. 1학년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쪽으로 보세요.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질문 나갑니다. 예수님이 말했어요. 이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다시. 자,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나에 대하여 말한다. 이 나.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이미 답을 가르쳐 주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믿으면 뭘 얻어요?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기에 좋은 말씀이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느냐? 이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그리고 물론 나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사람의 죄가 뭔지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구원 얻지 못하면, 지호야, 구원 얻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6: 지옥가요.
5: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성경이
6: 책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일반의 수많은 책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봐요. 뭐 그냥 책이잖아. 사람이 지은 거지 뭐. 이거 불에 태우면 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태워져요. 찢으면 찢어져요. 그런데 여기에 종이책에 글자로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막 살아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말은 글자가 막 살아서 나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알아서요. 우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네? 그런데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선악을 따먹었네? 그러면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사람이 왜 죽지? 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죽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죄가 용서받구나.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홍수가 나오는 얘기가 있어요. 노아 홍수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아요. 그 이런 이야기니까 창세기부터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죄와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모든 구원들은요 전부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요 무슨 얘기가 나오면요 야곱이에요. 여러분 야곱은요 야곱은 상둥이였어요. 야곱은 상둥이 형제가 누구였어요? 안 읽었어요? 성경 읽어오라고 했잖아요. 야곱의 상동이 형이 누구예요? 야곱과 누구예요? 에서. 야곱이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형이죠. 그러면 에서와 야곱의 아빠는 누구예요? 이삭. 이삭 옳지 잘했어요. 이삭의 아내는 누구예요?
7: 이브가.
6: 그렇죠. 어이구 잘 읽었어요. 그럼 이삭의 또 아버지는 누구예요?
7: 아브라함.
6: 아브라함이죠. 예, 잘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내는 누구였어요? 사라. 자, 아브라함에는요, 원래 이스마엘을 먼저 낳았는데, 이스마엘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태어난 이삭이 약속의 자녀인데,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결혼을 했는데, 60세가 되도록 아이를 못 낳았어요. 20년이 지났는데, 결혼해서 20년 아이 못 낳았는 거예요. 근데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아이를 줬는데, 배가 아픈 거예요, 리브가가. 배가 불러오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하나님 너무 배가 아파요. 왜 이렇게 되어요? 라고 하는 게 기도했어요. 그때는요 병원에서 뭐 초음파 검사하고 할 수가 없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네 배 안에는 두 민족이 있다. 두 나라가 네 배 안에 있다. 그것도 상둥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리브가 배 속에 있을 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래요. 미워했다는 것은요 뭐냐면 막 미워서 막 이렇게 머리 꿀밤 주고 막 때리고 이런 미워함이 아니에요. 미워하고 사랑했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택한 사람은 야곱이고요 택하지 않은 사람 에서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미워하는 에서는요 너무너무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은 죽도록 고생을 해요. 근데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사기꾼, 발꿈치를 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요, 형님이, 이제 이삭이 늙어서 에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이삭은요, 이 말씀을 들었는데도 에서를 좋아하고요, 리브가도 말씀을 들었는데 야곱을 좋아했어요. 야곱은 집에서 엄마 일을 잘 도와줬고요, 에서는 사냥을 해왔거든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에서를 좋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기 취향대로 아빠는 큰 아들 좋아하고 엄마는 작은 아들 좋아했단 말이에요. 둘이 상둥이인데. 그랬는데 자 이삭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 늙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산장에서 음식을 마련해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에서가 산장하러 갔어요.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요? 리브가가 들었죠. 그래서 리브가 빨리 에서를 야곱을 불러가지고 요리를 해서 아버지에게 빨리 가서 축복을 받으라. 에서는 털이 많은데 나는 매끈매끈한데요. 그래서 양 가죽을 손목과 또는 목에 감아서 또 형의 옷을 입고 축복을 대신 받았어요. 사기친 거예요,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야곱에 복을 줄 건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에서가 산양에서 요리해서 아빠에게 가니까 아까 온 아들에게 다 축복했는데 에서가 막 울었어요. 아빠 더 축복할 거 없어요? 더 축복할 난 너에게 축복할 게 없다 그랬어요. 근데요 놀랍게도 이
5: 야곱은 에서가 들에서 사냥해서 오다가 이 일 전에 사냥해서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집에서 일하다가 붉은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냥 팥죽이라 그러는데 붉은색 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 배고프다 죽 한 그릇 다오 형님 죽을 어떻게 공짜로 줄 수 있습니까? 그냥 줄 수 없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럼 장자껏 나에게 넘기세요. 내가 장남할게요. 하 장자 내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자인데 그거 네가 가져가면 뭐하니? 그래 해라 네 장자 해라 하고 주관 그렇게 장자권을 팔아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 속였죠. 그렇게 뺏고 진짜로 아버지 축복을 뺏었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아버지 살아 있을 때 형이 동생 어떻게 죽이겠어요? 우리 아버지 죽으면 저 야곱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속으로 말하고 있다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을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만약에 그대로 두면 에서와 야곱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만약 형이 동생을 죽이면 형도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야곱을 피난가게 해요. 자기 이 리브가가 고향이 저 하란이라는 곳이에요. 하란으로 야곱 그러니까 야곱은 리브가의 원래 자기 엄마의 집 외삼촌 집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가는 중에 피난 가는 거죠.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중에 한참 도망가 형님이 죽을까 하니까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피곤해서 길에서 그냥 돌멩이를 베고 잤어요. 돌로 베고 잤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꿈에 무슨 꿈이 보이느냐 하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꿈으로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 꿈을 꾸는데 저 하늘까지 연결된 사닥다리가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인데 여기 땅에서 돌베개 베고 여기서 자는 거예요. 야곱은 길에서 피곤해서 자고 있어요. 그런데 하늘까지 오르는 저 높고 높은 하늘까지 끝도 안 보이는 뭐가 보인다고요? 사다리 또 뭐 그냥 계단이라 해도 돼요. 천국하는 계단이라는 거죠. 근데 이 위로 누가 오르락 내리락 해요? 하나님의 사자 꼭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여기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연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늘로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 타도 하늘을 못 가요. 그냥 공중으로 날아다니지. 그러니까 이 야곱이 꿈을 꿨는데 하늘로 연결된 이 끝도 없는 하늘과 연결된 사닥다리를 본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아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책망도 안 해요. 야 너와 형 속에서 아버지 속에서 이렇게 책망도 안 해요. 왜? 너는 원래 거짓말쟁이잖아. 너는 사기꾼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에서도 죄인이고 야곱도 죄인인데 하나님이 자기 약속을 따라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어떻게 이루는지 야곱을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속이고 도망가다가 잠들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는데 이 땅을 너에게 주마 너의 후손들에게 주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세요. 그러면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같으면 야곱에게 이런 약속을 하겠어요? 야 이 나쁜 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혼을 내실 텐데 그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가 너 이삭의 하나님 그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하니까 이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잠을 딱 깨고 나니까 우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었네 해서 돌멩이로 몇 개 쌓아놓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벳엘이라 했어요. 벳엘 하나님의 집 맞아요. 벳엘 베이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벳엘 베이트엘 그래서 하나님의 집 그게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요 나중에 십일조도 드리고 성전도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이 지켜준다 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야곱이 뭐 하나님이 집 지어드린 적도 없어요 사실은. 자 이렇게 해서 외삼촌 집에 갔다가 외삼촌 집에서 일을 해주는데 아내를 얻지요. 그래서 외삼촌이 야 공짜로 어떻게 일하겠느냐 품삯을 정하라. 예, 제가 라헬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외사촌이에요. 라헬을 사랑하니까 7년 동안 일해서 내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얻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삼촌이 또 속여요. 결혼했더니 첫날 밤에 보니까 누구예요? 언니 레아였어요. 그리고 또다시 7년 더 일하면 레아도 주겠노라 하니까 할 수 없이 14년 동안 아내로서 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 품살을 위해서 일했는데 6년 동안 일했어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한 그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외삼촌은 추격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외삼촌을 말려주시고 결국은 이 야곱이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까지 올라가는 일들을 여러분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에 뭘 보세요? 사닥다리. 그러면 야곱이 도망가다가 이걸 봤다. 그럼 이 사닥다리는 하늘로 연결된 것인데 사람이 하늘과 연결되기 위해서 이런 사닥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뭘까라고 하니까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곳이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찾았어요. 요한복음 1장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1장 51절 보세요. 5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0: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1: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중요한 일을 하든지 예배가 먼저입니다. 에스라 3장 6절에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아직 놓지 못한지라. 지대가 놓이지 않은데 예배를 먼저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상치 않게 어른들의 우정을 도모하는 그 비영리 단체를 시작했다는 그 소명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누가 설립을 도와주실 것인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의구심이 아주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가장 큰 도움은 경영서적에서 배운 것이 아니고 결국 성경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에스라는 무언가를 설립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을 어떻게 재건했는지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공공기부금과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자금을 어떻게 공급해 주셨는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계약자 모두 그 일을 어떻게 해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둘째 해가 되도록 재건이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비 기간의 중요성을 잘 보여줬습니다. 또 재건 사업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일어날지도 역시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얘기에서 특히 눈에 띄는 한 가지가 있었는데 건축이 시작되기 1년 전인데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을 먼저 쌓은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했어도 하나님께 예배는 드렸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예배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자선활동이나 성경공부나 창의적인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직장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에스라의 원칙은 확실합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프로젝트랄지라도 우리의 주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합니다. 일하기 전에 예배부터 드리죠. 여러분은 왜 유대인들이 제단을 먼저 쌓았다고 생각합니까? 일과 예배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일들을 포함해서 모든 일에 주님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적입니다. 뭐가 기적이냐고요? BBN 방송이 사업 광고 없이 지난 1971년부터 지금까지 순수하게 청취자 후원으로만 하나님 사역을 이끌어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청취자들의 기도와 물질 동력으로 이 기적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기적이라고 해서 뭔가 우리의 형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은 오늘도 이 기적에 동참할 동력자를 찾고 있습니다. 후원 금액이 적어서 망설여지신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부탁드립니다. 한 번 후원해 주셔도 되고 또 매달 후원도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복음 전파에 온전히 사용됨을 말씀드리면서 후원에 관한 궁금한 내용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0: 순수한 크리스찬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돕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말씀으로 새롭게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아야 자신의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저급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사람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나 주워 먹으며 비전 없이 무의도식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한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부르심을 향해 날마다 날개치며 올라가는 삶을 추구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바로 아는 것은 건강하고 풍성한 크리스찬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자주 인용하는 우화 중에 독수리와 달개에 대한 우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산에 갔다가 독수리 알 하나를 주워와서 알을 품고 있는 암탉의 둥지에 집어넣습니다. 얼마 뒤에 병아리와 함께 새끼 독수리도 부화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새끼 독수리는 병아리들과 달리 몸집이 크고 부리와 발톱이 날카로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겨드랑이는 병아리와 달리 제법 큰 날개가 돋아 나왔습니다. 그때 그는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처럼 험악하게 생겼을까? 병아리는 부드럽고 다 귀여운데 나는 왜 덩치도 크고 모든 것이 날카롭고 거칠기만 할까? 그래서 이 독수리는 병아리 사회에서 따돌림 받지 않기 위해서 돋아나는 날개를 감추고 부리는 곡식 쪼아 먹는 데 사용하고 발톱은 벌레를 찾아 땅을 헤집는 데만 사용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던 중에 어느 날 밤인데 들쥐 떼가 닭장을 공격해 왔습니다. 닭장 안에 있던 닭들이 정말 수라장이 되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독수리도 닭들과 마찬가지로 겁에 질려서 도망을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는 덩치는 컸지만 아무 기능도 발휘할 수 없는 치킨이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인데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을 높이 날아다니는 위용이 있는 새 한 마리를 보게 됐습니다. 매섭게 생긴 부리를 갖고 있고 갈고리처럼 보이는 발톱을 가지고 있고 우아하게 펄럭이는 멋진 날개를 가진 쉽게 말하면 독수리를 본 것입니다. 그 새의 위용 앞에 덜쥐는 물론이고 피하지 않는 짐승이 없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닭장 안의 독수리가 말을 합니다. 아, 저렇게 멋진 새가 있다니 나도 저렇게 한번 날아봤으면 중얼거리자 듣고 있던 닭 친구들이 말을 했습니다. 넌 꿈도 꾸지마. Don't even think of it. You are a kid chicken. 너는 치킨에 불과한데 감히 어떻게 저렇게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결국 그 독수리는 그 좋은 부리와 날개를 갖고 있으면서도 일평생 땅을 파고 벌레만 잡아먹는 그런 존재로 살았다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리를 갖고 있고 좋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하겠습니까? 마음 중심에 치킨 하트를 갖고 있으면 일평생 치킨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독수리라는 사실을 알고 자신에게 주어진 날개를 하늘을 향해 펼치기만 한다면 그는 얼마든지 높이 날 수가 있고 영광 가운데 독수리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크리스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치킨 하트를 갖고 있느냐 이글 하트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도 달라지게 되고 삶의 열매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능력을 소유했다고 할지라도 치킨 하트를 가진 사람은 항상 좁은 닭장 안에서 유치한 닭 싸움이나 하다가 일평생을 보낼 것입니다. 나 독수리의 하트를 가진 사람은 그 좁은 우리를 벗어나서 더 높은 비전을 향해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닭장 안에 닫혀있는 닭처럼 땅만 파며 닭싸움이만 하면서 일평생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하늘을 향해 비상하고 정말 높은 창공에 있는 진정한 비전을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향해 비상하는 독수리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마음껏 날개를 펼치며 올라갈 수 있도록 크리스찬 삶을 만들어주셨는데 문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아직도 땅만 바라보며 닭장 안에 닭처럼 살아가는 케이스를 많이 본다는데 오늘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닭장을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참된 비전을 향해 올라가는 독수리같이 비상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게 되면 좁은 공간 안에서 서로 잘났다고 투쟁하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일종의 책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6절을 보시면 바울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일종의 반문입니다. 당연히 알아야 될 것인데 아직 알지 못하느냐? Don't you know that you are the temple?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아직도 알고 있지 못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표현하는 히에론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헬라 말의 히에론이라는 단어는 성전 건물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성전이라는 이 단어는 나우스라고 해서 사실은 sanctuary, 성소라고 번역해야 될 단어입니다. 성소 혹은 지성소까지 포함한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있는 sanctuary를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곳은 대단히 거룩하고 존귀한 장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희들이 바로 그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하면 그것이 성소가 되건 지성소가 되건 건물을 지칭할 때가 많았습니다. 빌딩을 성전이라고 불렀죠. 그러나 신약으로 오게 되면 사람 내지는 사람의 몸을 성전으로 비유하는 예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저 성전을 헐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때 유대인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말한 것이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겠지만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으로 오게 되면 이 현상이 더 뚜렷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전을 교회 혹은 우리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고 이 성전을 여러분과 저의 삶으로 연결한 케이스를 많이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죠. 16절을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너희라는 이 단어가 단수가 아니고 복수를 뜻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성전을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고 우리 피지컬 바디죠. 뭐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성전관리다. 그렇게 말씀할 때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예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만약 우리 몸을 가지고 우리의 피지컬 바디를 가지고 성전을 설명하기를 원한다면 오늘 본문보다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인용하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성전은 우리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은 좀 더 포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범위를 좀 좁힌다고 하더라도 크리스천 삶 자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만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성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근데 교회가 성전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양무리 모임이라는 모임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이 모임을 인간적인 모임인 줄 알고 세상 동아리처럼 생각을 해서 뭐 회장 뽑고 반장 뽑고 뭐 민주주의 운운하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양무리를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양무리 모임 가운데에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양무리 모임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시시해 보이지만 여러분 가정 한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정이 성전이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이나 가게가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 심지어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성전은 그런 컨셉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삶 자체가 walking temple, 걷고 있는, 걸어다니고 있는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 삶의 모든 영역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고 계시는데 실제 우리 삶의 현실은 어떤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성전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되어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서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탐욕이 있다든가 세상적인 자랑이 있어서 정말 가져야 될 바른 성결함을 이루지 못하고 나 욕심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우리 세상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잘못된 치탄의 대상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 상황이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이 서로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서로 다투며 살아갈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17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누구든지란 단어예요. What, whosoever. 대상이 누구든지 남녀노소를 강론하고 교회원이라는 사람이든 나혼절마들이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대상이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어요. 여기 더럽힌다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됐습니다. 하나는 깨뜨린다는 의미가 destroy한다, 파괴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부패시킨다, defile한다, 오염시킨다. 마치 죄가 누룩처럼 퍼져가서 우리 몸을 오염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오염시키고 누추하게 만드는 자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깨뜨린다든가 오염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멸하시리라고 했어요. Very strong word. 굉장히 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자를 이처럼 음하게 다루실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더 엄격하게 그것을 다루었어요. 레위기 15장 31절에 보게 되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죽였어요. 민수기 19장 20절에 보게 되면 백성으로부터 축출시켰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리스도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훼손시킨다든가 예배를 훼손시킨다든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는 경우에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뜨리고 훼파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자체가 성전이 되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 되고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인식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기 자신의 실체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지 성전답게 살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 읽어보게 되면 자신을 바로 알라, 그런 뜻입니다. 스스로 된 줄로 착각하지 말고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라,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그랬어요. 본문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실제로 지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You think you are wise. 실제로는 wise하지가 않는데, 실제로는 지혜롭지 않을 수가 있는데 본인 스스로 You think you are wise. 스스로 착각한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난 잘났다, 그렇게 착각한 케이스. 흔히 보게 되면 본인이 날카롭고 분석력이 뛰어나서 누구를 비판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좀 미안한 말씀이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도 다 알거든요. 그 정도 다 판단할 수 있거든요. 알고도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 뿐인데 본인만 잘난 줄 알고 가똑똑이처럼 함부로 말하며 대하는 사람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은 다루시겠다는 뜻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있어요. 이 말씀은 욥기 5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욥기를 인용한 것은 오늘 본문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유일하게 욥기서가 인용됐는데요, 욥기서 5장 13절을 인용해서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하나님, 즉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꾀를 넘어지게 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좋은 예가 나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하만은 모든 잔머리를 다 굴려서 모르드개를 달려고 짱대를 만들었는데, 본인이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잔머리를 다 동원해서 만든 그 짱대에 누가 달리게 되나요? 본인이 달리게 됐습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 케이스. 최근에 한국 사회에서 어떤 독특한 방송인한 사람이 어느 지역에서 강연을 하는데, 한번 강연하는데 뭐 1500만 원인가 1600만 원인가 이렇게 받으려고 하다가 구설수요런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보신 줄 압니다. 뭐 그런 기사야 많이 나는 것이니까 뭐 그렇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뭐 있을 수 있는 일 같이 느껴지는데, 그 이후에 나왔던 발언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발언이 나왔어요. 일반 연예인들도 그 정도는 받는데 나 정도 되는 강사가 그 정도 받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이런 반응이 나왔더니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당신이 옛날에 했던 말이 기억나냐고. 이분이 과거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나 대법관이 두드리는 망치나 가치가 같다, 그런 말을 했어요. 아주 일률적인 사회주의, 평등주의를 표방한 것입니다. 목수가 두드리는 망치의 가치하고 대법관이 법원에서 두드리는 망치가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댓글이 뭐라고 달았냐고 하면, 왜 이걸 당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느냐, 당신이 하는 강연이나 이름 없는 무명인이 하는 강연이나 똑같은 대가를 받아야지, 왜 당신은 1500만 원을 받아가지고 무명인 강사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해야 되느냐. 그리고 본인이 똑똑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 똑똑했기 때문에 자기 꾀에 자기 스스로가 걸려 넘어지게 되는 케이스.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본인을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런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똑똑한 줄 아는 사람, 잘한 줄 아는 사람일수록 이와 같은 케이스에 당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잔머리를 굴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하나님 어떤 자를 좋아하는지 아세요?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잘난 줄 알고 간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설명할 때 이런 설명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은 미완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하루아침에 성자가 될까요? 안 됩니다.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자신을 저복종시킬 때 한 단계 한 단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인 성전이 되는 것이지, 그냥 본인이 잘난 줄 알고 뛰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려면 우리 모두는 미완성 작품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공사 중이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을 인정해야지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에 완성 작품이 있나요? 완벽한 사역자나 완벽한 일꾼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늘 할 것 없이 다 부족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바른 태도일까요? 그 허물을 채워주고 도와주어야지 공동체가 서게 되는 것이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만 외치게 되면 이건 잘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스투피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경고하고 계시고, 정말 우리가 바른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될 때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전을 성전되게 하려면 1차적으로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될 인식은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많은 축복들을 주셨어요. 나에게 주어진 축복이 어떠한지를 바로 알 때 세상 헛된 영광에 속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임이라 그랬어요. 조금 표현이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걸 좀 풀어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 아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그런 뜻이. 가끔 보게 되면 유명 인사의 명함 파워서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내 친구야, 동창이야, 그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이. 리빙 바이블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Don't be proud of following the wise me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똑똑하다는 사람, 뛰어나는 사람 따라다니는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For God has given you already everything you need. 네가 원하는 모든 것, 네가 필요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이미 다 주셨어요. 세상은 갖지 못했지만 우리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인식을 할 때에 세상 끝 바라보며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축복이 실제로 어떤 것인지.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의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 바울, 아볼로, 게바 이 세 인물은 그 당시로 말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거물급 크리스천 사역자들이에요. 오늘날의 유명 목사님들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초대교를 일으키고 사역했던 아주 대표적인 거물급 사역자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셨대요. 많은 분들이 반대로 생각합니다. 바울을 위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위해 바울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들, 위대한 리소스 폴슨도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끝이나 장래 끝까지도 다 너희들을 위해 준비해 주셨다. 창세기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의 아름다운 걸 다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과 저를, 저 인간을 창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게 되면 먹을 것, 마실 것, 아름다운 경치, 아름다운 산, 공기 다 준비하시고, 마치 어머니께서 진수성찬을 다 마련하신 후에 아들을 초청해서 밥을 먹이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생사에 대한 모든 것까지도, 사느냐 죽느냐에 대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 things present, 현재 일어나는 일들, 장래에 일어날 일들, things to come,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이 바로 아시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가지고 부러워할 필요 없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큰 것을 가져도 그 앞에 설 때에 쫄 이유가 없다는 뜻이. 가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좀 돈 많은 분들이나 가진 분들 앞에 서게 되면 조금 마음이 쫄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쫄 필요 없다. 너희들은 그들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수여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부러워하고 세상 따라가려고 하느냐, 그런 뜻이. 사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자녀됨의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권세, authority.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만 하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했어요.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는데 왜 너희들이 세상 유명인 따라다니고 세상 사람들 따라다니느냐. 너희들에게 주어진 더 놀라운 차원의 축복을 인식하고 누리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될 참된 축복과 가치를 누려야지 성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따라다닐 때가 많잖아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일종의 earnest money 혹은 down payment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전체를 다 주지 않았지만 성령을 주심으로 장차 너희들이 받게 될 영원한 구원과 하늘나라에 대한 유산이 어떤 것인지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down payment 혹은 여기서는 earnest money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우리 가진 모든 소유와 모든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셨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제 삶 전체는 누구 것이란 뜻입니까? 하나님 것이란 뜻이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때, 즉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란 사실을 알 때에 함부로 살지 않게 됩니다. 이 주인의 명성에 걸맞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우리 하늘아버지가 영광된 분이라면 그분의 영광에 걸맞게 살려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우리 인생이 안전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다. 어떠한 악한 자도, 어떠한 존재도,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수렁한지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우리를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도, 어떠한 존재가 우리를 공격해도, 현재에 주어진 사건이건 장래에 일어날 일이건 무엇이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한 존재가 되고 무슨 일을 맞이해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한국에 있는 국민일보에 그 한동대 총장을 역임하신 김영길 장로님에 대한 간증이 시리즈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역경의 열매라는 그런 제목으로 20회 걸쳐서 이렇게 간증이 소개가 됐는데요. 뭐 아시는 대로 이분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한국에서는 금속공학을 전공하셨는데 미국에 오셔서는 뉴욕에는 RPI 공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사실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과대학이라고 합니다. 1824년도에 설립된, 그래서 재료공학으로 PhD를 하시고 한국에 오셔서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계셨습니다. 그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때까지는 인생이 평탄했대요. 별 문제도 없고 큰 이슈도 없고 그저 편안하게 잘 살았는데 예수님 믿고 나중에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엄청난 시련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고소 고발 때문에 형무소까지 갔다 오고 그 정말 깨끗하고 참 좋으신 그분이 전과자가 되죠. 형무소까지 갔다 오는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마지막 회인 20회를 그 간증을 설 때에 본인이 췌장암에 걸린 그 사실을 거기 밝혔어요. 지금까지 밝히지 않았던 것인데 이분이 그 20회 마지막 회에서 본인이 췌장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위난 기회 병원을 갔다가 검진을 받았는데 췌장암 4기라고 하는 판정이 나왔어요. 아시겠지만 암 중에 가장 그 어려운 암, 지독한 암이 췌장암이고 거의 생존 확률이 없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암인데 이미 말기가 된 것입니다. 의사가 판정하기를 매입이 길면 8개월 정도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내 인생이 여기까지구나, 하나님 나에게 여기까지 살도록 이렇게 인생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분도 인간인지라 솔직히 마음이 좀 당황이 되더래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했어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고난 겪으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인생을 끝내야 된다는 사실 앞에 좀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 어떤 성도님 한 분이 메일을 보내주셨는데 그 메일에 성

0: 성경 구절 하나가 소개되어 있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 말씀이에요. 어떤 내용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본인은 죽는다고 생각했는데, 뭐 죽으면 하나님께 가야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겠지만, 또 하나님 앞에 가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릴 수도 있구나.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면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정을 하고 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동대 교수님들도 많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갈대상자 후원자들도 중무기도에 함께해 주시고, 본인도 기도하는 가운데 27차례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굉장히 어렵죠. 그러나 이분이 27차에 걸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께 나가서 신실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한 5개월을 지속했는데요, 5개월 후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어요. 한 개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일어난 일이고 유튜브에서 직접 제가 보았어요. 빠졌던 머리도 다시 다 나고 그리고 암세포도 다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를 부여잡고 절망하고 내 앞에 찾아온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눈물을 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삶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의 하나님이신지,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달리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꿈을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봐도 알고 이 하나님에게 나의 삶의 주권을 맡겨서 그분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남은 생에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없겠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BBN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안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배울 수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김혜곤 강사의 목요일 오전 성경 강의 제3부를 전해드립니다.
2: 목회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목회자, 극한 청렴 결백으로 모범을 보이고 유모 같은 모성애와 아버지 같은 부성애가 온전히 조화된 이런 목사님이 교회를, 그 30명 정도 되는 교회를 환란과 박해 중에 뿌리 깊은 나무처럼 만든 겁니다. 자, 이들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요, 동터오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 새하늘과 새 땅이 동터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새하늘과 새 땅 창조 사역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었어요. 이게 바로 재림신앙이에요. 이제 제가 사흘 전 4장 14절, 5장 10절을 다시 보면, 그럼 뭘 믿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강했습니까? 도대체 로마 제국, 그 세계 최강 로마 제국의 그런 시민권적 혜택을 받는 데살로니카 교회에서 교인들이, 그 데살로니카 교인들이 뭐가 부족해서 로마 제국 자체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동족들부터 박해를 초래했는가?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랑 성경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종이 성경 펴 주시기 바랍니다. 2장 14절입니다. 아, 3장 14절입니다. 시작. 아, 종이 성경 늦게 펴네요. 그러면 스마트폰도 허용합니다. 자, 3장 14절 시작. 아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요. 3장 14절. 살전 3장 14절. 아이, 미안합니다. 2장 14절입니다. 예, so mistaken. 미안. 제가 지금 허리한 상태입니다. 빨리 끝내야 됩니다. 2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2장 14절 시작. 자, 2장 9절입니다. 1장 9절입니다. 제가 했습니다. 1장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갈로하고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이 말은 뭡니까? 2장 5절입니다. 이 뜻은 어떻게 들어갔다는 말을 주석하려면 2장 5절,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라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다시 말해, 돈 때문에 다니는 종교적 부부상이 아니다. 우린 진짜 여러분을 이해해 왔다 하면서, 이렇게 청렴결백한 영적 스승들이 고대 다른 종교 지도자와 달리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어갔는지와, 여러분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카비리스 신앙과 바카스 디오니소스 우상을 버리고 밀착형 음란 종교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이렇게 엄청난 새로운 세상이 이미 그들 중에 형성되니까 주님의 재림은 뭐죠? 이미 데살로니카에서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 창조운동을 완성하러 예수님 오실 것을 믿었다는 거죠. 말이 됩니까? Does that make sense? 오케이.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런데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지금 이게 대사로 전설을요. 통째로 1장부터 5장이 늘 본문 안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1장과 막 이렇게 연결 다 시켜야 됩니다. 다 내, 이 기호학적으로 너무 촘촘하게 연결됐기 때문에 한 절과 그 다음 절이 너무나 놀랍게 연결됐기 때문에 이, 그걸 전부 다 통째로 읽으면요. 거대한 드라마가 떠오릅니다. 굉장히 입체적인 드라마가 떠올라요. 지금 이 본문 안에는요. 자,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2장 5절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2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갈로하고 성교비 청구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1의 코스타 86년 5월 달에 코스타가 5불밖에 받지 않았어요. 그야말로 인간의 자존심을 유지하는 헤비였어요. 이 말은 그 주변에 지구촌 이런 교회가 네대 교회가 다 돈을 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워싱턴 DC 관광까지 시켜줬어요. 돈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예요? 종교적 보부상들이 하는 게 아니죠. 완전히 심장을 내어주려고 하는 사도적 정통신앙을 몸에 밴 사람들이 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타의 메시지는 이 오전 강의 시간의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는 허드렛 일을 일삼고 사도적 청빈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김진태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말은 좀 어눌하지만 그래도 엄청 예쁘잖아요. 이렇게 빨간 조끼 입으면서 묵묵히 20년, 30년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그분이 설교가 메시지예요. 그분의 삶이 메시지라도요. 여기 앉아가지고 후배들 그 잘 못하는 거 들으면서 시험에 견디면서 막 듣는 이런 훌륭한 어른 목사님들이 그분들의 말이 메시지가 아니라 삶이 메시지라도요. 삶이 텍스트지 그분들이 말하는 우리 홍정일 목사님이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홍정일 목사님은 한 10분에 한 번씩만 웃기잖아요, 우리를요. 그것도 웃기려고 한 게 아니고 우연히 그냥 웃는 거죠. 그러나 우리 홍 목사님의 우리를 웃겨주기 때문에 우리가 감동받습니까? 아닙니다. 홍 목사님과 이동원 목사님과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은 그들이 살아낸 삶의 성상이 우리 강력한 텍스트가 되고 성경 말씀을 주석하는 삶이 되니까 우리가 그냥 배우는 거죠. 사도적 정당신앙을 가진 분들이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와 미국 교회를 미주 한인 사회를 이끌어갈 때 거기에 제자 양성이 끊임없이 간의 수공업적 견습과 모방이 일어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만큼 주님의 재림이 기다려질 만큼 이 땅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해야 된단 말이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 지금 이 땅에서 새로운 대조 대항 공동체를 이미 형성하거나 형성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진정한 재림신앙이 나온단 말이에요. 미주 한인교회, 미주 한인사회,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냐면요. 저는 유학생들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성 더럽지만 존경합니다. 심지어 인간성 더럽더라도 존경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더럽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인간성이 더럽다 하더라도 이 귀찮은 과정을 다 거쳐서 이 모든 모매를 견디면서 이 서스펜스 견뎌가면서 잠금에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심리적 위축 경험하면서 그 다음에 애국어 C학점 받은 페이퍼를 안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이런 숱한 단계를 거친 여러분들을 저는 존경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에 여러분 또래가 60만 명 또는 70만 명입니다. 우리 또래는 75만 명입니다. 제 또래 1959년생들은 여러분 또래 70만 명 중에서 3%도 애국 경험 안 합니다. 2만 1천 명도 안 나와요. 귀찮아서 안 해요. 토플 시험 쳐보지 않은 사람 부지겠습니다. 고등학교 1등급이 다 들어가는 대학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중에서 5%도 해외 경험 안 합니다. 그냥 세종대왕 훈문증 가지고 삽니다. 이분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 안에는 장보고 같은 그런 고선지 장군 같은 그런 피가 있어가지고 어쨌든 간에 아틀라스 산맥을 넘어서 왔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제가 I respect, admire you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귀찮은 과정을 다 거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은 셀프 치어풀 할 필요가 있어요. 아, 나 괜찮다. 나 그렇게 나쁘지 않다. I'm not so bad. 이렇게 하면서 지금 내 옆에 남친 또는 여친 없는 상태지만 여친 레스 또는 남친 레스 상태지만 나 괜찮다. 어떻게 우리 홍현행제 어디 여친이 지금 떠나서 지금도 떠난 상태 현재 완료형 같아 보니까 여친 없는 현재 완료 상태. He has been 여친less for some time. 근데 문제는 그래도 괜찮다. 왜? 특히 또 1.5세 또는 이민 와서 타 문화권에 적응하면서 저는 여러분을 진짜 개인적으로 얻어마이 합니다. 왜? 여러분이 한국에서 여러분 또래에서 3% 정도의 어찌 보면은 distinguished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이 모든 귀찮고 고독한 일을 다 겪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쓰임 받을 기회를 주실 텐데요.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의 10대 그림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로마의 폭력 숭배적인 군주와 다릅니다. 세계를 정복하는 방법입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서 노뱀처럼 높이 들린 그 자가 요한복음 12장 32절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내가 모든 사람을 이끌리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이 만민을 이끄는 구세주가 됐다는 것은 무슨 진리예요? 폭력 숭배적이고 권력 숭배적이고 쾌락 숭배적인 그런 바카사 축제처럼 성적 에너지 방출적인 그런 사람이 세계를 통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자기 몸을 바치고 하나님에 의해서 들어올림을 당하고 하나님께 높이 들려오심 받은 그 노뱀처럼 들린 그분이 세계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플라타코 용정 보세요. 플라타코 용정이라는 책 보세요. 플라타코 용정이라는 책이 사도 바울이 어렸을 때 읽었을 책일 겁니다. 아마 이 책이 43명의 그리스 로마 영웅을 기리는 책입니다. 전부 다 플라타코 용정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렸을 때 읽었던 일종의 뭡니까? 해리포터 시리즈입니다. 그 당시에 전부 다 폭력적인 구세주입니다. 폭력적인 힘 숭배적인 반신반인적 그 구세주가 그리스 로마가 숭배하는 구세주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폭력 숭배적이고 세계 역사에 출현하는 가장 최강의 군사력 숭배적인 로마 제국의 총독위에 십자가에 처형당한 연약한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가 폭력 숭배적이고 군사력 숭배적인 로마 제국을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고난받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넓혀지고 내가 의로운 일을 하다가 노뱀처럼 쳐들림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고 믿는 일종의 역설적인 신앙의 소유자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이제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요. 폭력 숭배적이고 육체적인 열정 숭배적인 그런 바카스 축제가 지배하는 그런 곳에서 성적 자기 절제와 순계를 지향하는 공동체가 등장하니까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아내와 형제 등을 약간 동성애적인 문맥이 있는 것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런 표현들은 어떤 주석가들은 이게 남자 게이 동성애를 함축한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다 밝힐 수 없습니다. 다만 섹슈얼 임퓨리티 다시 말해 바카스 축제의 특징은 풍요와 다산을 바라면서 도시 전체를 성적 에너지 방출 조장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바카스 축제였고 그건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엄청나게 중요했기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 평균 수명이 29세에서 33세밖에 안 됐습니다. 평균 수명은 29세에서 33세이기 때문에 아기가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 도시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이라는 종교가 그 도시 문명의 생존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음란해 보이지만 그런 음란 종교가 지금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음란 종교라고 말한 것은 그리스 유대 종교입니다. 그리스 유대 종교가 처음으로 바깥에서 그 종교 축제를 보고 음란하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걸 음란하다 말하지 않고 즐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으로 다시 말해서 도시의 인구수를 도시의 인구를 엄청나게 많게 만드는 성적 에너지를 조장하고 방출하고 그것을 막 축제처럼 벌리는 이런 나라에서 성적 에너지를 억제하는 정결함, 성적 절제의 문화, 이건 완전히 새로운 대항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장에 보면요, 어떤 사회가 납니까? 4장에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 알고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일의 분수를 넘어서 행제를 해야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같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안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하나님을 저버림이 아니오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고대 사회, 고대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가장 달랐던 가장 디스팅기시된 부분이 뭡니까? 성적 정결과 절제입니다. 이게 너무 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 로마 힌두교 사회 이런 안데스 그 라틴 아메리카 이런 종교가 보면은 풍요와 다산으로 음란 숭배 남근 숭배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힌두교 신도 보세요. 완전히 힌두교의 신상 조각 전부 다 남신과 여신이 포르노적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이렇게 음란과 성적 성의 감정을 밀착적으로 토착시켜서 많이 강적으로 강조하는 사회에서 이런 억제와 절제의 미덕을 발휘하도록 한 종교가 기독교가 나타났으니까 너무나 새로운 종교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이 성적 정결 이런 지도자의 청년 결백은 에드워드 기번이 1776년에 쓴 로마 제국 쇠망사 The History of the Roman, The Decline of Roman Empire라는 책이 엄청 두꺼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로마 기독교랑 기독교가 로마 기독교랑 로마 제국의 주류 사이가 얼마나 다른가를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바카스 신의 축제에 침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바카스적인 성적 에너지 방출 조장적인 그런 것을 허용하거나 그것을 탐닉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국 종교 가톨릭 신부님들 많은 경우도 전부 다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카스 신의 종교는 죽지 않았습니다. Never die입니다. 지금도 지금 바카스 종교도 나름대로 지금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함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 거룩함.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그래서 참 요약합니다. 데살로니카 토착 사회랑 데살로니카 교회의 가장 현저한 차이는 첫째 성적 정결함,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의 청년 결백, 그 다음에 종교 공동체 구성원의 촘촘한 연대와 사랑, 그 다음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 이미 데살로니카에서 시작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 이것이 네 개가 가장 특징적인 차이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전서 4장 13절과 17절을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조만간에 일어날 걸로 강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카 교인 중에 일부가 예수 믿다가 죽었는데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씁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식으로 오는가? 근데 여기서 우리는 팀 라하야가 제리 젠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Left Behind 시리즈라는 책이 있습니다. 1996년에서 2007년에 나온 16권의 종교소설인데 이 소설가 어니스트 앵글리가 1956년에 쓴 소설 휴거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두 권, 이 두 책 시리즈가 우리 한국교회 순복음교회에서 10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 이 책은 우리를 은하철도 999 타고 어딘가 떠나는 혹성 탈출식의 구원 신자료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4장 13절과 4장 17절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혹시 읽도록 추천받은 책 중에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 백성의 성교 두 책을 보시면은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간단하게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재림한다. 즉, 강림한다는 말은 파루시아란 말이고, 영접한다는 말은 아판테시스입니다. 근데, 강림한다는가 영접한다는 말은 어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속주에 행차할 때, 속주에 있는 관리들이 왕을 앞서서 맞이하여 속주로 오셔서 자기 관할 지역이 잘 통치되고 있는가를 검토하러 올 때, 파루시아와 아판테시스란 말을 쓴 겁니다. 이 단어가 그대로 쓰였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심을 강조하는 것이지 지구를 탈출하여 지구 바깥으로 유유히 떠나는 그런 휴거 모델이 아닙니다. 그러나 휴거가 종교적 감흥을 일으키는 건 맞지만 그걸 교조적으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설로 읽는 건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교리로 그걸 믿어서 이 지구의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일탈시키면 안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제가 해야 할 강의 내용을 10%도 못하고 갑니다. 이 성에서 못한 거 저 성에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성령 받은 개인들이 어떻게 그 초대계 최강 로마 제국 안에서 크러시드, 와해되지 않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승되는 이 멋진 복음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남겨주게 됐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여러분 처한 곳에서 데살로니카적인 교회 공동체를 20, 30명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재림을 악망하게 만드는 성령 충만함을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BBN 방송은 오늘도 변함없이 라디오를 비롯해서 인터넷을 통해 지구촌 구석구석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BBN 방송은 청취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가르치며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방송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방송 사역이 성서적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여 청취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BBN 방송은 언어별로도 다양한데요. 한국어를 비롯해서 영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독일어, 러시아어, 중국어, 그리고 일본어가 있습니다. 이 8가지 언어로 청취가 가능하므로 특별히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제2외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관심 있는 언어로 말씀을 청취하실 때 본인의 영적 회복은 물론 언어 실력 또한 향상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누리시기 원하시면 BBN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중앙에 실시간 방송 듣기를 클릭하시면 24시간 은혜로운 말씀과 찬양을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금주의 좋은 소식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 시대를 선도해 가고 계시는 여러 목사님들로부터 성경의 여러 가지 주제와 진리를 배우고 익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일산은혜교회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강경민 목사님께서는 주님께서 주신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그럼 강경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드높은 비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라며 이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